0: 시험이 된다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럼요. 그런 마음 항상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아, 열심히 할 때 좀 지혜롭게 조심히 맞아요.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배려와 존중이 항상 필요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0: 네. 약간 이게 좀 날카롭게 쓰여지긴 했지만 정말 헛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의 자랑이나 혹은 나의 교만이라든지 나의 무언가의 욕심을 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헛된 영광이겠죠.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또 준비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휴대전화 받는 사람 번호,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 번호에 뭐 010-1234-5678 뭐 이런 휴대전화 번호 대신에 네.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 이제 그 번호 입력하는 안에 샵, 그러니까 우물정자죠. 네, 샵 9330. 네, 그럼 다섯 글자가 되겠죠. 샵 9330 이렇게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그 내용을 입력해야겠죠. 네. 내용에 씨앗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이제 그 성경 구절 네 구절이죠. 씨앗 성경 구절 네 구절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겠네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지금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키워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일찌감치 이제 그 키워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신 그것을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 텐데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키워드에 대한 단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은 집사님께서 바로 이제 힌트를 주시면 너무 좀 이제 너무 쉬워져서 약간 제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제 초성으로 먼저 그 힌트를 드리면 이응 이응입니다. 오늘의 초성은 이응 이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쯤에 네. 몇 차례 언급했던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0: 네. 여기서 이제 그 집사님께 또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힌트
1: 옆집.
0: 하나 주시죠.
1: 네. 옆집.
0: 옆집. 뭐 앞집, 옆집, 뒷집 다 되죠.
1: 네, 네, 아주 가까운 사람들.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친척들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0: 네,
1: 아주
0: 본다면, 네.
1: 무엇보다 네. 먼 친척보다 낫다고 하죠.
0: 맞아요.
1: 가까운 무엇이.
0: 아, 지금 2865번님께서 이응, 이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온유라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이들을 대해야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리고 또 5073번님께서 영혼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 영혼이 이것을 또 섬겨야죠.
0: 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고
1: 그렇죠.
0: 그 사랑을 우리가 가득 그 만끽해야 되겠죠. 경험을 네. 해야 되는데 우리만 경험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0: 예.
1: 두 번째로

0: 맞아요.
1: 사랑하라.
0: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저것 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지만 반드시 이 사랑으로 이어져서 맞아요. 그걸 통해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네. 하나님도 이분들에게 사랑을 또 베풀고 전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실천되는지 아니? 바로 너희들의 이 띵동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는 거다.
1: 그렇죠.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0: 네. 성경은 그 하나의 어떤 토시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게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볍게 그냥 에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묵직한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해보죠. 오늘의 키워드
1: 네, 뭘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웃입니다.
0: 자, 오늘의 키워드 이웃입니다. 이웃.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이웃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 자, 기도문을 항상 그 키워드를 좀 담아내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한 귀한 기도문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웃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로마서 15장 2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0: 네네.
1: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0: 아멘. 아멘. 아멘. 아, 너무 말씀 좋은데요. 네.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1: 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0: 아멘.
1: 아멘. 아멘.
0: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전해드렸던 그러니까 이번 주가 계속해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희 방송 가족분들과 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씨앗 9절로 좀 전해드렸던 성경 9절이었는데 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방송 키워드가 이웃이어가지고요. 저의 이웃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고3이었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네.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얼굴을 잘 모르는데 저희 딸에게 몇 학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3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가 1월이었거든요.
0: 예.
1: 그러면 우리 라인에는 두 명의 고3 아이들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죠. 뭐 기도를 해준다고 하셔도 얼마만큼 하겠어 이랬는데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름까지 물어보시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이제 수능 이후에 어떻게 됐니 결과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결과를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아하.
1: 당신께서 정말 새벽마다 이 라인에 그저 이웃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0: 어허.
1: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해서 요즘은 제가 보면 어떻게 몸 건강하십니까? 불편한 것은 없으십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까? 이렇게 또 제가 받은 것만큼 또 안부도 여쭈고 서로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방송 키워드가 이웃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이웃이 생각났고 저도 그런 이웃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사회가 각박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서로 개인화되면서 이제 서로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네.
0: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손을 내밀면 서로 이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고
1: 먼저
0: 예 그리고 우리 이웃의 범위를 너무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그것도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아파트 라인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네.
0: 보면서 아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발현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정말 그 권사님의 그 기도의 지경이 정말 넓고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본받고 싶다
0: 맞아요.
1: 이런 마음이 네. 들었어요.
0: 우리가 너무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 뭔가 이제 마음 가운데 선한 동기가 일어나면
1: 네.
0: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실천하고 그리고 붙잡고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이웃입니다.
0: 네, 이웃.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 씨앗 네 구절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0: 않습니까? 네.
1: 그리고 뭐 작은 것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네. 탈 때 누군가 오면은 기다려준다든지 예, 예.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밤에 주무실 때 늦은 밤에는 쿵쿵거리지 않고 발자국 같은 거 조심한다든지 아주 소소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또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0: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집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1: 네.
0: 우리가 신경 써서 더 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이 어떻게 본다면 기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네. 자, 그리고 저의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웃하면 너무 친숙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야, 소방관. 사실 이거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1: 아유, 그렇죠. 늘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0: 맞습니다. 2603번님. 소방관 항상 안전하시고
1: 네.
0: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몸도 건강해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
0: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네. 더욱더 감사하네요.
1: 네, 저희들이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자 3013번님 주 하나님 말씀 씨앗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고백해 주셨습니다.
1: 여기서 지금 천국잔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0: 네.
1: 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아요. 네. 맞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1: 네.
0: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자 3003번님 문자.
1: 잠깐만 여기 어디 있죠?
0: 있습니다.
1: 네, 어제 기도문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출석하다가 어제 미팅 때문에 아예 핸드폰을 못했어요.
0: 아이고 그러셨구나. 혹시 집사님 어제 키워드 기억하십니까?
1: 함께인가요 혹시?
0: 아니 어제 키워드 우리입니다. 우리.
1: 아니 이게 매일 거의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이미 섞여버린 것
0: 우리.
1: 같아요.
0: 어제 키워드 우리였습니다.
1: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어제 기도문 받기 원하시면 우리라고.
1: 네 우리입니다.
0: 우리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40번님 옛 추억에 좀 잠기신 것 같아요.
1: 신혼 때가 생각나네요. 앞집 이웃과 문을 열어놓고 왕래하면서 살던 그때가 요즘은 문을 꼭꼭 잠겨두어 한 아파트에서도 앞집의 이웃 을 볼 수 없다는 게 슬프네요.
0: 맞아요.
1: 이렇게 보내셨어요.
0: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 옆집에 그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
1: 맞아요.
0: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1: 저도 애들 키울 때 저희 네. 집을 아예 문을 현관을 열어놨어요.
0: 그러면 아,
1: 네 정말 그 주민들이 남편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다 왔어요. 그럼 제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어떤 분은 쌀을 가져오고 어떤 분은 과일을 가져오고 어떤 분은 반찬을 가지고 와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나눴던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0: 그래요?
1: 아 그립네요. 네
0: 그게 뭐 불가는 아니지만 20년 정도 전이었을 텐데
1: 네.
0: 조금 더 전 뭐 그 정도였다고 본다면 그때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1: 분위기였어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또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이웃입니다.
0: 자, 씨앗. 네, 씨앗. 네, 또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서 제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아가시고요. 또 기도문 이웃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창호 김정선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0: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0: 드란광장. 네, 이 시간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사와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 자, 저희 방송사에 요청된 행사 소식을 위주로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기관에서 귀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 행사 소식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매주 금요일 이 뜨랑광장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남지구 PD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날아왔습니다. 비둘기 남지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점점 우리 그 비둘기가 네. 건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다.
0: 건장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살이 찌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튼튼해지고 있다는
1: 제가
0: 건가요?
1: 제가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제 몸을 키우고 있어요.
0: 아, 근육입니까?
1: 네, 이제 근육이나 약간 이제 헬스 보이거든요.
0: 오, 우리 그래요?
1: 남지구 이제 그 PD가 이 방송사에서는 이제 그 트레이너라고 불립니다.
2: 어우, 네.
0: 그 정도입니까?
1: 그 약간 운동 상식을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몸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0: 아, 네. PD님은 또 마라톤 좋아하시잖아요.
1: 아, 마라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0: 아, 그래요?
2: 네. 뛰는 거를 이제 매일 하고 있다고.
1: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뭔가 제 체력을 좀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계속 그걸 좀 할 뿐 항상 저는 고민합니다. 아, 오늘은 쉴까? 쉴까 하면서 이제 그걸 이겨내는.
0: 그렇구나.
1: 하루하루 힘듭니다.
0: 아, 그래도 두 분이 건강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1: 네. 오늘도 네, 우리 남지구 우리 비둘기의 대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어떻게 이 코너가 진행되는지 우리 집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 시간에는 다시 듣기와 미리 듣기 그리고 함께 듣기로 나눠지는데요. 다시 듣기는 진행된 행사 소식이고요. 미리 듣기는 예정된 행사 소식 그리고 함께 듣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샵 9330번으로 다양한 행사나 또 소식 전해드리면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함께 듣기는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사면 너무 좋겠죠.
0: 네.
1: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관에서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는 내용 남겨주시고 혹시 여러분의 어떤 대소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개인적인 것들요.
1: 그렇죠.

0: 저희 아이가 뭐 출산을 했습니다. 네. 라든지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혹은 생일입니다.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관련된 찬양까지 좀 곁들여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1: 어떤 것부터 할까요?
2: 아, 오늘은 그래도
1: 우리
0: 다시 듣기죠?
2: 다시 듣기부터 가야죠.
0: 그렇죠. 순서상 다시 듣기인데 제가 오늘은 이제 먼저 이제 그 대전 극동 방송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네,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아. 블레싱 기도회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또 기도까지 이어져서 더 감동의 시간이었는데. 조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강찬 목사님의 찬양을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찬양까지 좀 라이브 찬양입니다. 라이브로 좀 그 실황을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편집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2시간 진행됐는데 그중에서 10분.
1: 10분.
0: 네, 2시간 중에 10분.
2: 많이 줄이셨군요.
0: 네, 얼른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기. 이번 주 월요일에 진행된 블레싱 기도회. 그 생생한 현장 강찬 목사님의 간증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3: 아, 네. 오늘 이렇게 6월에 열리는 블레싱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분을 기대하면서 뵙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강찬 목사님 뒤에서 나오시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우리 큰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고백도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어쩌면 누군가는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네,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한 하루입니다. 할렐루야. 블레싱 기도에 왔는데요. 블레싱을 해야겠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끔 이렇게 대전이나 충청도 오면 모든 사역자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네, 집에 가서 아멘한다. 네, 집에 가서 반응한다.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지방을 따니기 전에 우리는 어디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여러분, 식당은 맛으로 평가되고 사람은 뭘로 평가되죠? 네, 표정으로.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기쁘대? 뭐가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대?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본다고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찬양 같이 나눌까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이고요. 은혜는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랑이 오늘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라디오입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라디오예요. 네. 극동방송에서 네, 북한으로 보내는 라디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듣겠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성도들이 듣습니다. 네. 북한에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대요. 신학교가 없는데. 누가 목사인 줄 아세요? 이 라디오를 갖고 있는 분이 목사래요. 이 라디오를 이제 제주극동방송에 안테나가 있고 이제 바다를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넘어서 북한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네, 그런 사역들을,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새벽 2시에서 4시에만 라디오가 전송된대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그 목사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 목숨 걸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적고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배 때 사용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목사를 수탁이라고 그러고요. 전도사님을 암탁이라고 부른대요. 북한에서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막대기 두 개인데요. 하나는 철수가 갖고 다니고 주머니에, 하나는 영희가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네. 뭔지 아시죠? 네. 걸리면 죽으니까. 북에 계신 지하 성도님들의 네, 신앙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만나면,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부처 십자가로 그들이 사용한대요. 저도 이 사실을 안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제주극동방송에 사역 갔다가 처음으로 제가 보게 된 거고, 탈북하신 분이 직접 보내주신 십자가예요.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 같은 시각의 지하 성도들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서 내 목숨 걸고 그렇게 지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설의 얼굴 좀 바라보세요. 한번 같이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준비한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의 박명옥 집사입니다. 오늘 처음 블레싱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 감동적인 예배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저는 권정희입니다. 저 오늘 사실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도 끝자락이라도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 오늘 많이 울었어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교회가 주일학교가 피고 있잖아요. 너무나 애통해요. 우리 그런데 그런 기도를 이런 블레싱 기도 모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2: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3: 네,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블레싱 기도회 이번 주 월요일에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이 된 이제 블레싱 기도회 실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참석하면 좋다니까요.
4: 정말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3: 네, 네, 그럼요. 우리 그 거대 비둘기 남지구 네. 이제 전서구께서는 이제 그 현장에 있진 않았습니다. 네. 있진 않았는데 열심히 찬양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5: 네. 아, 제가 방금 들려오는 찬양을
3: 꾸벅꾸벅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나 봐요.
5: 아, 네. 그럼요. 네.
3: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어제 전해 듣기로는 그 새로남 교회에서 좀 특별한 정말 특별한 또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행사가 진행됐을까요?
4: 네. 네. 6.25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위로 및 감사 예배인데요. 사실 이 감사 예배가 1년에 한 번씩 네. 꼭 이 6.25, 이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 이제 계시는 우리 참전 유공자분들을 초대해서 선물도 나눠드리고 예.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지금 꽤 오래됐어요. 정말.
3: 제가 보니까 공연도 막 그
4: 아, 그럼요.
3: 아이들 그러니까 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 우리 그 정말 어떻게 본다면 선배님들
4: 네.
3: 너무 감사한 유공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공연을 펼치고 또 후배들 이제 그분들도 어르신이지만 어르신들이 함께 또 귀한 찬양을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도 하고
4: 네 맞아요.
3: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4: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정말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참석하신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3: 네.
4: 근데 어제도 보니까 유공자분들이 많이 숫자가 줄어든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3: 근데 이제 한 분 남을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이다
4: 그럼요.
3: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제 봤거든요.
4: 네.
3: 근데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4: 네.
3: 이 우리를 위해 또 지금의 이 현재를 위해서 과거에 치열하게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마련하면 좋겠고 또 그들을 위해 6월이지 않습니까?
4: 네.
3: 6월만큼은 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6.25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위로 및 감사 예배가 어제 11시 새로남 교회에서 진행됐다라는 소식도 다시 듣기 소식으로 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듣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4: 네.
3: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그래서 좀 신속하게 미리 듣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3: 자.
5: 미리 듣기. 네,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단 제가 준비한 소식이 두 가지 내용을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 이거 먼저 첫 번째 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 첫 번째 거가 이제 VIP 초청 잔치일까요?
5: 맞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그 소식 먼저 네, 당사자의 음성으로 바로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6: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초대의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온 비둘기 전지영 목사입니다.

0: 대전 중구에 있는 선화침례교회에서는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아나운서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선규 안수십사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가요? 이번 VIP 초청잔치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식사와 소중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 선화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선화침례교회는 호스턴 여중고 정문 옆에 있습니다. 문의하실 곳은 042-257-949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소식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께서 소식을 남겨주셨는데요. 6월 22일 주일 오전 11시에 마음을 여는 시간 또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내용으로 VIP 초청잔치 소중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최선규 안수집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VIP 분들과 함께 또 오신 분들과 함께 그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순서가 끝나면 풍성한 식사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정말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또 마음에 품고 계시는 태신자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손잡고 가셔서 우리 최선규 아나운서분의 그런 간증도 들어보시고 또 이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 뭐 최선규 아나운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딱 이제 혹시 모르시면 검색하시면 이분 하고 네. 아실 겁니다.
2: 네.
1: 예,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진행자로 많이 이제 얼굴을 비치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과거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뭐 VIP 초청 잔치지만 여러분께서도 발걸음 옮기셔서 그 간증을 들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시간과 또 장소 어디죠?
2: 네, 장소는 대전시 중구 선화로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호수돈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정문에 정문 옆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선화침례교회입니다.
1: 네, 최선규 아나운서 초청 간증 또 VIP 초청 잔치가 열립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2: 네, 두 번째 소식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2: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당사자분의 또 음성으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앞서선 비둘기였는데 이번엔 네. 누굴까요?
3: 할렐루야. 전 세계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를 기도로 연결하는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의 독수리 대회장 섬김회를 맡은 김관중 선교사입니다. 사랑에 떠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실 은혜를 기대하며 마침내 제5회 KWMI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나흘간 대전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주제는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입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40일씩 총 3회 무려 120일간 눈물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완주하며 거룩한 기도의 밀알을 심었습니다. 이 기도의 재단 위에 250명의 선교 공동체가 모여 말씀의 잔치를 누립니다. 이영환 목사님의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저녁 집회 고명진, 박희정, 이승열 목사님, 새벽 집회 유다니엘, 박명일, 황유석 목사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유진소 목사님, 박영철 교수님, 임경철 총장님, 마크조 선교사님, 전재규 이사장님, 김은수 목사님, 깊이 있는 특강과 함께 첫날 찬양 힐링 콘서트, 생생한 미션 토크, 이용남 선교사님의 선교 역사 탐방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 조성욱 목사님의 파송 예배로 대장정을

0: 마무리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유튜브에서 KWMI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생중계로 모든 집회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20일간의 눈물의 기도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유튜브 라이브로 꼭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이네요.
2: 네, 맞습니다.
1: 다시 한번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2: 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 대회장의 김권중 선교사님께서 방금 소식을 전해 주셨고요.
1: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2: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KWMI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이 기도 운동이 참 특별한 게 코로나19 기간 때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네, 선교사분들도 이 시간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온라인 선교사 기도 운동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마다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등 정말 각국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찬양 콘서트도 있는데요. 저희 사랑했더란 목요일 2부 시간에 누가 오죠?
1: 박찬미 자매님.
2: 맞습니다. 그 박찬미 네. 자매님께서 와서 또 특별 찬양을
1: 근데 그뿐 아니라 구선이 그 우리 찬양 사역자분 나경화 이제 국악
2: 맞습니다.
1: 찬양 사역자분도 계시고 이평찬
2: 맞습니다.
1: 7080 찬양 사역자와 전주영 씨까지 맞습니다. 함께 하시네요.
2: 네. 네, 특별히 이제 구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포항 극동방송에서 20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1: 아, 네.
2: 네, 그래서 이번에 홍보대사로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이 내용을 소개할 수 있게 근데 됐습니다.
1: 강사분도 참 탄탄해요.
2: 네. 맞습니다.
1: 그 우리 그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과 그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님 말씀이 진짜 좋거든요.
2: 네.
1: 그리고 이제 수원 중앙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뭐 그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막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
1: 그래요.
2: 유튜브로도 네. 네,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6월 30일 화요일부터네요.
2: 네, 맞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1: 대전에서 열립니다.
2: 맞습니다.
1: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또 소식이 있습니까?
2: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1: 네, 서둘러 주시면 좋겠네요.
2: 네, 예수전도단 충청연합 화요 모임이 네. 네. 6월 23일 화요일부터, 6월 23일 화요일에 오후 7시 30분 대전 유성 장로교회에서 이번에 모임을 연다고 합니다.
1: 그래요?
2: 네, 기도 모임을 여는데요. 부흥 한국 대표 고형원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대전 청주 천안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팀이 찬양으로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이 분단의 땅 가운데 또 다시 복음이 흐르고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도 모임을 연다고 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대전 유성 장로교회로 가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고형원 선교사님은 정말 여러분 가서 들으면 아 이 곡 하는 곡들을 다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뭐 부흥 2000 그리고 뭐 그 외에 좀 스케일이 큰 수많은 곡들을 작곡한 분이 바로 이 고영원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전도단의 정신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스 위드와 미션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파도가 강하게 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2: 네, 여기까지입니다.
1: 자, 왜냐면 함께 듣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2: 네.
1: 자, 이제 꾀꼬리 시간입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함께 듣기 시간을 위해서 많은 또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 하나씩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21번님 문자 주셨네요.
3: 네, 샬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공유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미지를.
3: 이단 및
1: 퀴어 대책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3: 덕산 제일교회네요.
1: 네, 덕산 제일교회. 자, 날짜도 좀 알려주시죠. 네,
3: 7월 4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고요. 강사님은 김현식 목사님이십니다. 샘물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1: 네, 이단맵.com 대표라고 하시고요.
3: 네, 그리고 주제 국내

0: 2단의 현황과 예방.
1: 이게 사실 꼭 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강의가 흥미진진하거든요.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데 재미까지 있어요.
0: 그리고 우리가 2단의 그 현황을 알아야지 또 맞아요.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1: 우리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데 꼭 알아야지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가서 또 억지로 아니면 좀 흥미 없는데도 우리가 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공부하듯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재밌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꼭 참석하시고 이 내용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덕산제일교회는 진천지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4일 기억하셔서 가서 귀한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1: 7월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3003번님이시네요.
0: 4학년 때 전화가서 1년 동안 적응하느라 고생한 우리 아이,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아이인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5학년이 된 지금은 학교 생활이 즐겁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유, 잘 됐네요.
1: 3003번님께서 얼마나 마음 쓰셨을까 싶어요.
0: 그럼요. 또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 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아유, 너무 잘 됐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자, 그리고 9572번님이시네요.
0: 네, 6월 25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봄예술 심리상담소에서 그림책 심리지도사 1급 과정 개강합니다.
1: 아, 그래요?
0: 아, 이것도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6월 25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봄예술 심리상담소 그림책 심리지도사.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2: 네.
1: 네. 그림책 심리지도사 1급 과정을 개강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봄 예술 심리 상담소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111번님께서 늘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윤영태 집사라고 하는데요. 가족들 기도 제목과 함께 전파 선교사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아들을 위한 또 기도 제목과 딸을 위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서 또 간증도 남겨주셨어요.
0: 네, 그리고 11시부터 소망의 기도가 또 진행되잖아요. 네. 이런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니 샵 9330번으로 소망의 기도에 또 기도 제목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리고 너무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이 소망의 기도를 담당하는 네. 그 담당자가
2: 바로 접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거대 비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대 네. 비둘기가 이제 소망의 기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도 잘 물어가서 소망의 기도에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자, 9572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네요.
0: 내일 20일 마인드병원 약 찌으러 가는 날이에요. 지난번에 혈당 검사했는데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라고 9572번님 보내셨는데요. 좋은 결과 있길
1: 그럼요.
0: 하나님께서 네.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1: 좋은 소식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954번님 함께 듣기 문자 주셨네요.
0: 네, 이분 축하해 주지 않을 수가 없네요. 토요일 남편 내일입니다. 80세 생일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박권사님이에요. 2006년부터 3월 6일부터 예수님 영접한 후 성경 말씀 삼독 읽고 세례받고 1년 후에 집사 직분받고 성경 필사 하루 2시간씩 신약을 2개월 구약을 7개월째 재본해서 12부채 꼬지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1: 엄청난데요.
0: 정말 훌륭한데요. 제가 24년 영적 가부였어요.
1: 혼자 신앙생활을 네. 24년 동안 하셨대요.
0: 그런데 여러모로 봉사하고 다니던 날부터 11조 드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정말 예배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1: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죠.
0: 네.
1: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받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고 응답의 기쁨을 7954번님처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뜨란 광장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지구 그 PD님 우리 네. 방송 가족분들께 좀 끝인사 해주시죠.
2: 네. 네, 오늘도 여러분께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엔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리고요
2: 네.
0: 지금 소식 듣고 싶으면 샵 9330번으로 광장이라고 보내주시면 광장. 되죠.
2: 맞습니다.
1: 오늘 저희가 나눠드렸던 소식 내가 좀 다시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광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과 네,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의 뜨란을 들으시면서
0: 네. 보면서
1: 또 월드컵도 보신다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듣고 보고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뜨란 관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이웃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갑니다.
0: 네, 조금 이따가 저희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6월 19일 금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노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길 원한다. 참 부끄럽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일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성가 연습을 하고 매연을 먹어가며 주차를 안내하고 보이지 않는 식당 뒤편에서 요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나눠주고 들어줬던 지난날의 헌신을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봉사하며 있다가 간간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 몸이 아픈 지체들도 있고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한다. 내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붙잡는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전에서 백향목처럼 오래 쓰임받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오직 내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여 주시길 오늘도 소망한다.

0: 은혜로 다시 쓰는 당신만의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1: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시간
0: 어메이징 클래식. 네, 이 시간에는 클래식 곡을 하나 선정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1: 여러분께서는 그 선율을 잠잠히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묵상과 감동을 제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들만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샵 9330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이 시간 우리들의 클래식 선생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네, 한밭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충남대학교 겸임교수이시고요. 또 국내에 몇 되지 않는 엘렉톤 전문 연주자이십니다. 최유미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3: 벌써 여름이 훌쩍 온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습하기도 하고 네. 하면서. 아무튼 괜찮으신 거라 믿고. 네. 아, 오늘도 이제 교수님께서 귀한 클래식 곡 한 곡을 좀 준비해 오셨을 텐데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열심히 좀 수강생으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3: 열심히 필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네. 집사님.
0: 오늘도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 클래식 곡도 좋지만 그동안 클래식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그 안에 또 은혜가 또 함께 있는 그런 설명들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클래식 어렵지 않다.
0: 그럼요.
1: 클래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
0: 네,
3: 그렇죠.
1: 그리고 네. 재밌다. 라는 것을 클래식에 대한 편견을 깨는 뭐 그런 시간이라고 어메이징한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 저희가 이제 방송가족분들께 네. 또 낯설지만 좋은 또 클래식 곡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도 이제 저희가 아무 정보 없이 일단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만 좀 알려주세요. 오늘 이 곡을 좀 선정하신 배경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3: 오늘 또 이제 함께 들어보실 곡은요. 성악곡이에요, 우선. 그래서 아마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외국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봤던
1: 그래요?
3: 이런 또 성경에서 많이 봤던 단어들이 아마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잠잠하게 이 곡을 통해서 어떠한 음성이 들리는지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1: 가사가 한글인가요, 그럼?
3: 가사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1: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군요.
3: 하지만 네, 잠잠히 들어보시면 이제 아는 단어들이 좀 귀에 들리실 수 있어요.
1: 그래요?
3: 네, 성경 인물이 또 나옵니다.
1: 성경 인물이 나와요?
3: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요?
3: 클래식에서 네.
1: 유명한 성경 인물이겠군요.
3: 네, 유명해요.
1: 알겠습니다. 숨은 인물 찾기군요. 네. 숨은 이름 찾기. 자, 어떤 곡일지 일단 여러분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0: 이제 이 곡을 듣고 여러분만의 해석과 감동과 묵상을 담아서 제목을 남겨주시는 거니까.
1: 아, 그리고 또 들으시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또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0: 그러니까 퀴즈 아닙니다. 네. 그 성경인물이 누구일까요? 이게 퀴즈 저희가 문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목을 네. 제목을 남겨주셔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또 생각하셔서 제목 네. 보내주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최유미 교수님께서 방송가족분들께 선물하는 그 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0: 여기까지입니다. 인물 이름이 나왔어요?
1: 찾으셨어요, 피디님? 네.
0: 여기가 라릴라, 라릴라, 여기 라릴라.
1: 오, 약간
0: 이 이름이에요?
1: 네.
0: 아, 이 이름인가요? 여기가 이름인가요?
1: 그렇죠.
0: 그 남성이 이제 여성을 뭔가 부르는 듯한.
1: 오,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1: 전 듣기 평가하는 줄 알았어요.
0: 뭐 라릴라, 라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뭐 이렇게 여기가 이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1: 아, 전 충분히 이렇게 못하고, 네. 이렇게 안 들리지, 안 들리지 계속.
0: 이거 진짜.
1: 아, 너무 안타깝다.
2: 제가 너무 퀴즈를 냈나 봅니다.
0: 남상을 제안해버렸네요, 저희가.
1: 아니, 그래도 후반부에 가서, 아이, 모르겠다. 네. 감상해야지 이랬습니다.
0: 지금 9826번님께서도 너무 좋아요.
1: 아, 너무 좋아요.
0: 주셨는데 일단 여러분께 희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지금 아마 많은 방송가족분들께서 지금 월드컵을 보고 계실 겁니다.
1: 맞아요.
0: 저 솔직하게 월드컵을 보고 계실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참여하는 분이 집중해서 듣고 제목을 보내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선물 받기 굉장히 오늘
1: 진짜 확률이 높네요.
0: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0: 지금. 아,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립니다. 지금 멕시코와 대한민국 17분이 지나고 있는데 0대 0입니다. 아우. 걱정하지 마시고.
1: 저도 궁금했어요.
0: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주시고 문자 주시면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를 기다리는 동안 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리오의 연주 찬양 준비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목도 소개하고 선물 당첨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셨죠? 네. 아무튼 퍼스트 트리오였습니다. 요즘 네 최은혜 교수님 눈치 보면서 제가 요즘 열심히 이제 곡들을
1: 너무 성공하기 너무 좋아요. 아,
0: 곡들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고충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엉성한 곡을 선곡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진짜로 오늘 평소보다 진짜 참여율이 적습니다. 자 방금 이제 멕시코에 위협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2: 네.
0: 하지만 네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김승규 골키퍼가 선방을 해서 잘 막아냈다고 합니다. 아. 현재 0-0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제 문자를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이 곡이었죠. 이 곡이었습니다. 성악곡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여성이 시작을 하잖아요.
2: 네. 네.
0: 약간 저는 솔직하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좀 떠올랐어요.
1: 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0: 로미오와 줄리엣.
1: 아.
0: 네, 약간 좀 은혜를 좀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아니, 우리 박은영 지사님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목을?
2: 저는 사실 오늘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0: 아, 그래요?

0: 그 뭔진 모르지만 네. 눈물이 날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풍성한 내 인생 이런 느낌.
1: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너무 진짜 제 마음대로 이제 그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눈 가리고

0: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남녀가 부르니까 사랑의 어떤 그 대목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한 분 한 분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소개를 해볼까요? 자, 이 곡에 대한 제목인데, 자, 4595번님.
1: 네,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아...
0: 진짜 약간 진짜 그런 좀 애절함이 있어요. 네. 네, 확실히. 자, 1440번님 문자
1: 네,
0: 주셨네요.
1: 아침에 듣는 클래식 음악이 너무 좋네요. 저는 들으면서 주께 범죄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이름하고 싶네요.
0: 어,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
2: 너무
0: 교수님.
2: 좋은데요.
0: 방향도 괜찮습니까?
2: 네네,
0: 아, 그래요?
2: 그렇습니다.
0: 네. 자, 3828번님께서 향유왕 옥합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 어, 근데 이거 마리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향, 왠지 모르게 향유와 옥합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자, 그리고 0360번님.
1: 네, 예수님의 숭고한 탄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클래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했더란 덕분에.
0: 근데 이렇게 또 들으니까 우리가 가사를 모르잖아요. 이제 프랑스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리아와 요셉 어떤 그 예수님 부모님의 모습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2: 맞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자, 2450번님이시네요.
1: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레나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시어 구원해 주시며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하심이 깊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부분이죠 또 이제.
2: 네. 아까 피디님께서 달릴라.
0: 네, 아.
2: 누구죠?
0: 아.
2: 딜라일라.
0: 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아요.
2: 네.
0: 아, 저는 몰랐는데 랄릴라인 줄 알았는데.
2: 랄릴라.
0: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발음해 주시니까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싶네요.
2: 네. 네.
0: 약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인물인 것 같긴 하네요.
2: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148번님.
1: 네, 은총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죄로 인한 나약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죄스러웠을 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0: 은총. 아, 멋집니다. 은총. 은총. 근데 진짜 이 문자를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존재적인 어떤 그 압도적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창조주와 그 우린 피조물. 진짜 아득한, 이게 어떻게 메울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특권인지를
2: 맞아요.
0: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은총 그리고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4595번님 오늘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는데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방향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자, 2395번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2외국어가 불어였거든요. 분명히 불어였는데 이건 어느 나라 언어인지 외계어일까요? 다 포기하고 감상 포인트 하시면서 어떻게 문자 주셨죠?
1: 네, 드넓은 초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화 마지막 장면의 해피엔딩. 오늘 축구도 해피엔딩.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자, 방송가족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제가 또 실시간 스코어 알려드리면 0-0.
1: 아, 다행이다.
0: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이렇게도 감상할 수
2: 그렇죠.
0: 있는 거죠. 자, 1870번님.
1: 이분께서는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못 보내고 가정 보육 중인데 많은 위로가 됩니다. 제목은요, 천국의 계단으로.
2: 아, 너무 좋은데요.
0: 멋집니다. 자, 6206번님께서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의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2002년의 기적을 바랍니다 하시면서 국민 여러분 승리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승리의 깃발을 바라고 눈물나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생생한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네,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1: 우리 자, 모두의 마음이죠.
0: 맞죠. 네. 3003번님 문자 마지막으로
1: 네,
0: 소개할까요?
1: 나를 감싸는 부드러운 안개 같은 주님의 사랑.
0: 아,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정말 주옥 같은 제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세 분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우리 또 최 교수님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 문자 중에서 하나만 일단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2: 저는 우리 또 이 많은 위로가 되셨다고 하는

0: 천국의 계단으로.
1: 아. 천국의 계단으로?
0: 네.
1: 그래요.
0: 많은 의미가 담겨 네. 있는 듯합니다.
1: 1870번님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계단으로 네, 문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았어요. 이분께 선물 하나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2395번님. 네. 나 분명히 제2 외국어가 프랑스였는데 나 도저히 지금 모르겠다 하셨던 솔직함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문자 아니 그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나머지 한 분은 방송 마치고 개별적으로 또 하나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베일을 좀 벗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이 곡이 도대체 어떤 정체를 좀 지니고 있는지 방송가족 분들께 그 담겨있는 스토리와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올해가 이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외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뭐, 대한민국이나 프랑스에서 이 관련된 문화 예술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금 6월 셋째 주쯤이 되면은, 이 도시 전체가 음악으로 물드는 날이 있어요.
1: 아~
0: 네, 지금이거든요. 그게
1: 예, 예.
0: 네, 그게 바로 페텔라 무지크라고 하는 음악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아~
0: 네, 그게
1: 약간 뮤직 페스티벌의 맞아요. 프랑스어 같은 느낌이네요.
0: 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셋째 주에 되면 뭐 유명한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추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정말 모두 다 거리로 나와서 음악을 연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연장이 아닌 뭐 광장에서 정말 일상이 어떻게 무대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진짜 낭만적일 것 같아요.
0: 네. 네, 지금 월드컵도 정말 세계적인 축제인데 그래서 이게 점점 전파가 돼서 거의 지금 전 세계에서 한 120여 개국이 또 참여를 할 만큼 굉장히 큰 축제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서로 닮은 다른 삶을 좀 살아온 사람들도 이 한 곡의 노래 앞에서는 좀 같은 감정들도 나눌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음악은 언제나 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언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140주년 또 수교 기념과 이 페텔라 무지크 이 날을 맞이해서 프랑스 음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는 바로 프랑스의 작곡가 까뮤 생상입니다.
2: 까뮤 생상.
1: 생상.
0: 생상 들어보셨어요?
1: 샹송은 들어봤어요. 네. 근데 생상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0: 네. 생상이 아마도 음악 교과서에 뭐 동물의 사육제 이런 거 작곡한 작곡가고.
1: 오, 네네. 네,
0: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이 생상의 음악에 맞춰서 피겨 스케이트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1: 그래요?
0: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곡가이에요.
1: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군요.
0: 네,
1: 생상.
0: 맞습니다. 네. 이 생상이 작곡 한 오페라가 있어요.
1: 네.
0: 오페라. 제목이 바로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1: 들릴라였군요. 데릴라, 들릴라.
2: 들릴라. 네.
1: 딜라일라. 라일라가 아니었군요. 라일라, 라일라.
0: 그래도 비슷하게 들으셨어요, 우리 PD님.
1: 그러니까. 약간 제가, 조금만 더 제가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했으면 들릴라 나왔을 텐데.
2: 근데 저보단 나아요. 네. 전 아예 못 들었잖아요.
0: 괜찮습니다, 집사님. 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를 네.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오페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해서 좀 연주를 조금 방해도 했었는데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프랑스 오페라를 대표하는 그런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들어보신 노래는 이 오페라 2막 두 번째 막에 등장하는
1: 예.
0: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대의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1: 오! 아, 그럼 진짜 방송가족분들께서
0: 네.
1: 그런 방향으로
0: 맞아요.
1: 잘
0: 너무 뿌듯해요. 제가.
1: 저도 굉장히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린 게 아주 뭐 잘못된 적용이 아니었군요.
0: 맞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 곡이 이 제목 그대로 이 데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예요.
2: 유혹의 노래네요.
0: 맞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면 그런데
1: 네.
0: 우리가 흔히 삼손을 또 굉장히 강하고 힘센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삼손도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정말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어쩌면 이런 삼손의 비극은 이런 힘이 부족해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누구보다 강했지만 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연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딱 들어보시면 좀 흥미로운 게 이 데릴라

0: 신라가 지금 삼손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노래가 굉장히 화려하거나 어떤 극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1: 끈적거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0: 네, 오히려 네. 선율이 그냥 아름답고 잠잠하고 그냥 달콤한 이런 선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생상은 이런 유혹에 가진 힘을 아주 놀랍도록 그냥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항상 어떠한 거칠고 무서운 것들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듣기 좋고 아니면 정말 익숙한 목소리가 우리를 흔들기도
1: 또
0: 하거든요.
1: 은근히 뭔가 들어오는 것에 우리 결국에는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집 문도 잘 잠그고 자동차 문도 잘 잠그고 뭐 은행 계좌 비밀번호도 잘 잠그고 하는데 정작 이렇게 마음의 문은 너무 쉽게 열어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들어오고 뭐 비교하는 마음이 훅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이 마음 한가운데 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죠. 감사하던 사람이 불평하게 되고 평안하던 사람이 좀 불안해지고 또 사랑하던 사람을 좀 미워하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보면 행동보다 이런 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1: 마음을 지켜야 아멘. 되죠.
0: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결국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와 이렇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함께 하신 이 오페라의 이 곡처럼 이 삼손과 데릴라 오페라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손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을 잃기 전에 이런 먼저 마음의 경계를 잃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누구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있는지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정작 내가 가장 들어야 할 음성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은 지금 누구의 음성이 마음에 열려 있는지를 한번 오늘 하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 키워드가 이웃이잖아요. 이웃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웃과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신앙적인 것까지 세상의 중간 정도로 물들어가고 그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간 정도 물들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 어떻게 방어를 잘 해내고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여 나갈 그렇죠. 수 있는
0: 맞아요.
1: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이웃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2: 네. 저는 교수님 말씀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무릇 정말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죠.
1: 맞아요.
2: 말씀. 네.
1: 말씀과 그래서, 기도죠.
2: 네. 네. 오늘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자,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붙잡으면서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는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2: 아멘.
1: 다른 이들은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이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1: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이웃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신 분들은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행히 멕시코와 한국 0-0 네, 스코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2: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공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선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 유성장로교회에서 2026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선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 이슬교회에서 6월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그리고 천안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장자권 말씀 부흥 집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 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 성결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 감리교회와 구질스토어 유성점과 둔산점이 협력하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중고 가전과 도서, 의류 등 깨끗한 물품을 기증받아서 재판매하며 판매한 금액은 장애인 고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캠페인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딜스토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가 7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에 위치한 바울선교센터에서 2026 제11회 선교 전주대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주제로 하은영 선교사와 최옥 선교사 등 다양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울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국제 멘토 코칭이 6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온라인 줌으로 존경받는 멘토 코치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성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멘토 코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산업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현장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전시 이루미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김현지 이사장을 초청해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취득과정과 AI기반 디지털 비즈니스 창업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례교회가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 VIP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분당 할렐루야교회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전도 대상자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은 선하 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0: 동네 기도원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도원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얼마 전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몇 가정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골 마을에 사시는 분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정이, 몇 해 전에 저희 이제 가족을 그분 집에 이제 초대해 주셨어요. 또 시골 집 가면은 대부분 이제 강아지도 있잖아요. 개들도 키우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때만 해도 막,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물론 아파트에서도 뭐 강아지를 키우고 뭐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완전히 시골 마을에서 그 개들 데리고 나가서 막 뛰어놀고 하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우리가 가게 된 그 집에는 자녀들이 둘 있으셨는데 근데 둘 다 그때 이제 대학을 가고 집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다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사님 네 분, 두 분만 계신 거죠. 그때 이제 이게 한 3, 4년 전 일이거든요. 우리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 집에 이제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 그 집사님이 참 외로우시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랑 뭐 얘가 어리기도 하고 좀 맞장 붙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랬어요. 아, 그래, 집사님 외로우시겠지? 아빠가 그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지? 그렇다고. 그러니,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저를 뭐 이렇게 학교에 예를 들자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얘기해서 아이를 하나만 더 나으라고 말씀드려. 이러는 것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는 물론 이제 어리죠.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래서 야, 예진아.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막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아빠, 입양하든 뭐 뭐를 하든 하여튼 아이를 하나만 더 갖다 놓으면, 얘는 강아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더 갖다 놓으면 내가 학교 그만두고 매일마다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봐주겠다고 그래. 이러는 것 있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얘는 어쩌면 그 집사님의 외로움에 더 관심이 있거나 뭐 아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날마다 그 강아지랑 더 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그걸 연구한 끝에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말을, 그 스토리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어떤 시대라고 하죠? 뭐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지만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죠. 네트워크라는 건 뭐죠? 서로에게 이렇게 예전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잘 네트워킹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페북을 통해서든 뭐 트위터를 통해서든 뭐 카카오톡이니 뭐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0: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은 어떻게 보면 곧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눈물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웃음도 회복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눈물이 마른다는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 혼자서 막 내 어떤 슬픔 뭐 이런 걸 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울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누군가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같이 눈물을 누군가의 옆에서 곁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너무너무 짧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 12장에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뭐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죠. 둘 다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하루 사이에 막 그 일들이 슬픈 일, 기쁜 일을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그리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엄청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우리 안에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눠주실 때 그 때로는 뭐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그 비통함을 나눠주실 때 그 비통함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제가 들어가서 어쩌면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희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커다란 흐름과 그 이야기 속에 제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 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19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육청의 교원 1차 필기 시험 선발을 강제 위탁하도록 한 한계적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기독사학들이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뽑지 못하는 인사권 침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인천의 기독사학인 숭덕여고는 전교생 대부분이 비기독교인임에도 매주 채플과 신앙활동을 통해 교실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학원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18일 숭덕여고와 사학계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1차 필기시험에 교육청 위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측이 교사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가늠할 선발 자율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82개 기독사학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이 보낸 합격자 중 건학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이 7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배식 숭덕학원 이사장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기독교사라며 공교육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확보할 최소한의 통로는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독사학들의 인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는 공교육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 이면에 사학 본연의 건학 이념과 기독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마을목회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실천신학대학원대 등 교계기관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학술특강을 열고 미래목회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노영상 원장은 교회가 종교적 언어 대신 공공 언어를 구사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원일 원장 역시 서울 마포구 엘드림 통합돌봄센터 모델을 제시하며 교회가 유휴 공간과 인적 자원을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교계의 마을 목회 담론과 민관 협력 통합 돌봄 모델 제시는 개교회 중심의 폐쇄적 사역을 탈피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적으로 유통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행정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핵심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동한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총회장 이만희 씨를 상대로 조직적인 지시체계와 종교 유착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6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앞두고 지구촌 박해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현지인 사역자를 기억하고 이들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전도 여행을 마친 뒤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오토바이 복음 전도자 파 씨의 삶과 사역을 기리는 추모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선교회 측은 고인이 숨지기 전 현지 당국으로부터 사역 중단 압박과 함께 집이 철거되는 박해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며

0: 허울 사무실 순교자 연대표에 명판을 부착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남겨진 순교자 가족과 지금도 베트남 현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을 이어가는 오토바이 전도자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회자와 사별한 뒤 경제적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목회자 유가족들을 돕는 홀사모 선교회가 올해로 창립 32년째를 맞았습니다. 선교회 대표 이에스더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복지 행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선교회를 설립한 이 목사는 현재까지 사정이 어려운 홀사모 30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비와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오는 28일 경기 시흥 다월교회에서 복지사역 확대를 촉구하는 헌신 예배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충남권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밤부터 충남 전역으로 확대돼 내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에피비스 신앙 칼럼.
2: 성도들을 모시고 말리포 수목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참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안내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봄이라도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개나리는 이른 봄 가장 먼저 피고 벚꽃은 그 뒤를 따라 피어납니다. 수국은 초여름이 되어야 꽃을 맺습니다. 기온과 햇빛의 양, 식물의 특성에 따라 꽃이 피는 때가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봄 안에서도 저마다 자기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벚꽃을 보며 왜 개나리보다 늦게 피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국에게 왜 아직도 꽃이 없냐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피어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인생에서 자꾸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쉽게 길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은 늦어진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시간표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4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빨리 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빚으시고 뒤에 그 자리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조금 늦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며 백성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무너진 성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포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절망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방해도 있고 비난도 있었지만 결국 무너졌던 성벽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죠. 기도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도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우물정 9330번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가 듣고 왔고요.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할 텐데 오늘은 좋은 감리교회 정재원 목사님 오셨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을 받는 번호에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메시지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문자 오신 분은 4006분의 문자 오셨는데요. 목사님과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또 소망기도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데 이곳에서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런데 뭐 소망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1: 예, 예.
0: 네, 이 기도의 뜨거움을 아실 텐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문자 부탁을 할까 말까 고민도 하실 거란 말이죠.
1: 네. 네,
0: 그분들께 권면의 말씀 좀 주신다면.
1: 네, 특히 또 오늘 같은 날 여기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찐 청취자들이실
0: 그렇죠.
1: 텐데
0: 네.
1: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병낫기를 원하거든 소문을 내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복된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자, 4006번의 문자 보겠습니다. 나구영 집사님이신데요. 청주 수정교에 섬기시는 김선경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지난달에 갈비뼈와 골반 등 이곳저곳 치료 후에 수요일에 퇴원을 하셨는데 치료한 부분이 잘 아물고 빠른 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합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수정교회 조철자 목사님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또 같이 중보하는 교회 성도님이 있다는 건 목회자 입장에서도 같은 성도 입장에서도 큰 힘이에요. 그렇죠?
1: 아, 그럼요. 특히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
0: 네.
1: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죠. 예.
0: 자, 나구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 위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구영 집사님 동역자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0: 우리 청주 수정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성경 장로님, 아마도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다친 부분들 온전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후유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마도 사고의 처리 과정 가운데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합의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1: 아멘,
0: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수정교회를 섬기시는 조철자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목회하는 그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담대하게 하옵시며 늘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익명으로 사연 주신 내용인데요. 장로 장립 직전에 사명을 받아서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 섬기신 이모부와 이모를 위해서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공무원 시험 5년째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역시 기도하고요. 중국 유학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평강과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0: 아마 내일 시험이 있는가 보죠. 그렇죠?
1: 네.
0: 예, 그리고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아마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이모부 이모이신 것 같은데 목회를 늦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또 특별한 애환과 어려움들이 있죠. 예. 그 가정이 아마 아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1: 예.
0: 중국 유학도 다녀오고 했는데 내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예. 아멘.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이모부와 이모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에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모부, 이모님, 목회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늘 보람이 있게 하시고 영광이 있게 하시고 또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국 유학 후에 돌아와 이제 내일 마지막 기회로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그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아멘, 아멘.
0: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며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 최선을 다하여 그 실력 발휘를 잘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가정 위에, 목회의 여정 위에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목회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6574번님의 기도 제목은 어제 류세희 집사님 담석 수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빠른 회복되어서 함께 찬양대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역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또 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0: 아멘.
1: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여호와 라파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역자 류세희 집사님 담석 수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그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했던 의료진들의 손길을 하나님 주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병상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병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찬양 단원으로 잘 복귀하여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유세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0: 정밀 검사를 하고 오셨는데 현재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기다리시는 이 시간 동안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쉬고 계시는 남편분이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게 그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검사 받으시고 그 결과 나오기까지가 제일 그럼요. 초조하다 하더라고요.
1: 그럼요. 네. 네. 아마도 조직 검사를 하셨고
0: 예.
1: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목장님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아마 구역장, 그렇죠. 속장 이렇게 그 소그룹의 리더신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그 남편분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여성 성도님이신 것 같고 또 그 남자 남편분은 교회를 좀 쉬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예. 하는데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도 되고 또 남편분도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1: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동역자의 강건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0: 아멘.
1: 목장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혀의 통증으로 고생하고 아마도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마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평강으로 그 여정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0: 아멘.
1: 그 결과 위에서 굴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결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아멘.
1: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한 믿음 위에서 이 고난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승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남편도 그 모든 믿음을 회복하는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배의 자리를 떠나선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히려 우리 목장님과 그 남편 성도님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들이라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그 자녀분들의 취업이나 또 면접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으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3693번님께서 30살 아들 신정헌 오늘 오후에 취업 면접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담대히 시험 잘 보고 좋은 소식 있을 수 있도록. 이 정원 군도 떨리겠지만 이 부모님은 더 떨릴 거예요.
1: 아마 오후 내내 기도하시겠네요.
0: 네. 아, 그런데 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역시 또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1: 네.
0: 예. 자, 기도할 때 우리에겐 담대함을 주시고 정원 군에게도 평안함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0: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의 아들 신정헌 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선물이요, 또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장성한 아들이지만 그의 진로를 위해, 그의 취업을 위해, 그의 앞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신정헌 군 오늘 취업 면접 시험에 담대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떨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마땅히 말해야 할 바를

0: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면접시험 잘 통과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
1: 아멘.
0: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한 신정환 군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된 소식으로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1: 아멘.
0: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자,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들도 있고 또 일반 취업 면접들도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1417번님도 연락 주셨는데 아들이 내일 공무원 시험을 본대요. 여러 번 실패 후에 보는 시험이라 너무 합격이 간절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험에 좋은 결과, 좋은 성적으로 합격될 수 있도록. 처음 시험도 떨리겠지만.
0: 그럼요. 네,
1: 또 이게.
0: 반복된 실패.
1: 네.
0: 아, 이게 저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군에서 우리 중대장 시험, 예비역 중대장 시험이 있어요.
1: 예.
0: 거기 제 기억으로 5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4번 떨어지고
1: 아이고.
0: 마지막에 붙었어요.
1: 할렐루야.
0: 그때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저한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 갔는데 저 또한 너무 간절했고
1: 예.
0: 근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라스트 찬스에서 예, 합격하게 해주셔서 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 1417님
1: 네.
0: 아드님도 내일 공무원 시험 아마 여러 번 실패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시험에 임하는 아들의 마음이 예, 느껴지네요.
1: 그렇죠.
0: 얼마나 절절할까요?
1: 네,
0: 근데
1: 맞습니다.
0: 오히려 이럴 때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1: 네.
0: 정말 평안한 마음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1: 아멘.
0: 내일 시험 잘 봐서 내일 시험 결과에 분명한 합격으로 다음번 문자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자,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0: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1: 아멘.
0: 내일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여러 번 실패 후에 내일 다시 도전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내일 시험의 자리에서도 함께 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준비해 온 시험의 모든 내용들, 공부의 내용들이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내일 시험의 자리에서 결코 떨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그 마음으로 내일 시험 최선을 다하여 치르고 합격이라고 하는 기쁨의 선물을 받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장소에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용기 내셔서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으로 오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오늘은 좋은감리교회 정재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기도받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문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1: 아멘.
0: 기도할 때 지키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받는 번호에 샵 9330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감리교회 정재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277번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친정엄마 이현정 권사님 2년여의 항암과 투병으로 지쳐서 항암을 중단하려고 하신대요. 천국 갈 때까지 고통과 부작용 없이 얼마간이라도 지내도록 회복과 치유에 하나님이 꼭 함께해 주시기를 따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는 5년 전에 장인어른을 췌장암으로 보내드렸고, 작년 10월에 우리 장모님을 식도암으로 천국 보내드렸는데, 아, 그 과정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 잘 압니다. 아마도 2년 동안 항암도 하셨고 치료를 해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항암이 아마 의미 없어진 단계인 것 같네요, 보니까.
0: 예. 예.
1: 중요한 건 지금 기도 제목 내신 것처럼 천국 갈 때까지 고통과 부작용 없이 얼마간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 하나님이 꼭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하셨는데, 함께 가족들도 기도하실 테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현정 권사님에게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 또한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0: 네.
1: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이현정 권사님 담대한 마음,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네요.
0: 아멘. 네. 아멘.
1: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친정어머니 이현정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현정 권사님, 2년 동안 항암 과정을 거치면서 참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2년 동안 암과 싸운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암과 싸우고자 하는 항암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정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0: 아멘, 아멘.
1: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정 권사님의 암을 치료해 주시든지,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부르심 받아 하나님 곁으로 달려가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더 어렵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암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도 평안한 마음 주시고, 우리 이현정 권사님에게도 굳센 믿음 주시고,
0: 아멘.
1: 이 가족들 모두가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 꼭 우리 이현정 권사님에게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혹 하나님 불러가실 계획이라면 우리 이현정 권사님 이 땅에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힘겹지 않게, 어렵지 않게, 오히려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0: 아멘, 아멘.
1: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성령님, 그 침상 위에, 병상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절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아멘.
1: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0: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아, 참 힘들 텐데.
1: 네.
0: 우리 이현정 권사님도 참 어려우실 테고, 특히 옆에서 지켜보는
1: 가족들이,
0: 저희 집사람도 네. 작년 장모님, 어머님 보내드리는 과정 가운데 한 두 달 동안을 옆에서 어머님 병수발하면서 함께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런데 네. 그 가운데도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 권사님 고 김원숙 권사님 그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1: 예.
0: 예, 천국의 소망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한 이현정 권사님에게도
1: 아멘.
0: 그 굳센 믿음과 소망이 허락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6797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6797번님께서는 아드님이신 김한준 군을 위해서 이제 입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29살 늦은 나이에 군입대로 걱정입니다. 카투사 가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꼭 입대할 수 있도록 나이가 많아서 일반 입대를 힘들어하니 카투사에 입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7월 15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7월 15일부터 접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수하는 것이니 준비한 손길 위해 꼭 원하는 군입대할 수 있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이 얘기는 목사님께서 누구보다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0: 29살 네. 늦은 나이인데 근데 요즘 이렇게 늦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많고 또 가서 나이가 들어서 오다 보니까 사실 중대장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1: 그렇죠.
0: 뭐 서대장보다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1: 네.
0: 그래도 가서 보면 군생활 잘들 해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카투사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카투사는 사실 일정 성적 이상이 되면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3배수로 뽑아서 랜덤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니 하나님 뜻이 카투사에 있으면 카투사로 보내실 테고 혹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29살 나이 때문에 군 생활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1: 네.
0: 어느 자리든지 충분히 군 생활 해내실 수 있다.
1: 아멘.
0: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카투사를 목표로 네. 기도하는 거니까
1: 네.
0: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들 김한준 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29살 나이에 이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 입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카투사에 입대해서 한미 함께 작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 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카투사에 가서 미군과 함께 또 한반도 수호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하는 일 또 그 일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 비전과 소망을 두고 군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1: 아멘, 아멘.
0: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7월 15일부터 접수하고 전향의 과정들이 이어질 터인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병역의 의무를 멋지게 감당하는 아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익명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가장이 학원을 폐업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매월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게 하시고 작정한 선교 헌금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에게 주신 은사 따라 정년 없이 꾸준히 일할 수도 있도록 또 보람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일 밤 수면 시간에 숙면하며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학원 폐업 신청하기 몇 년 전부터 휴대전화를 종일 보고 밤새 하고 늦은 아침 두세 시간 잠깐 자는 생활이 반복되는데 주님 소망을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만나달라고 네. 작은 오빠 가족들 예.

0: 예배가 회복되도록 저희 모두 목자 없는 양들 같다고요. 민망히 여기시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익명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1: 학원을 하시다가 1년 전에 폐업하셨군요.
0: 예.
1: 저희 교회도 학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0: 예.
1: 뭐 학원이 됐든 식당이 됐든 직접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폐업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으실 텐데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남편이시겠죠.
0: 그렇죠. 예.
1: 남편에게 하나님 새 일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0: 아, 네.
1: 작은 오빠 가족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친히 만들어주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인데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별히 그 일을 위해 가장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또 일하게 하신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가정 운영하던 학원을 1년 전에 폐업하고 또 새로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년 동안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래도 매월 공과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작정했던 선교 헌금도 봉헌하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하여 이 가정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이 그 달란트 따라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가정의 어깨가 이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생각과 마음과 육신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도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최선 다하여 가족을 위하여 일하며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또한 작은 오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그 길 위에서 승리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겁니다.
1: 아멘.
0: 특별히 문자 주셨을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파선교 이 헌금은 그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정말 더 저희가 간절한 마음들이 들고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망이든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좋은 감리교회 정재원 목사님 함께 하셨어요.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 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을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또 특별히 우리 청주에 이렇게 극동방송이 생겨서 자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 지역에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진 못했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아멘. 네. 자, 좋은 감리교회와 정재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망교회도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성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첫걸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성경의 선교의 시작은 바울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을 중심이라면 13장부터 28장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4차에 걸친 선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갈라디아의 지방을 중심으로 한 1차 선교, 16장부터 18장까지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2차 선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아시아를 선교하는 3차, 그리고 22장부터 끝까지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차 첫 번째 아주 처음 선교를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안디옥 보이십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돼서 초록색을 따라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저 구브로 섬으로 해서 다시 저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1차 선교의 내용입니다. 아, C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 동선을 따라서 출발하는 거죠. 오늘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살라미 그리고 파포스라는 바보 지역까지 구브로 섬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닷길을 따라갑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첫 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셨길래 처음부터 은혜를 내려주셨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죠. 여러분이라면 처음 선교지를 어디로 방향을 잡을까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출발은 같지만 좌측으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위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첫 선교지를 구브로 섬으로 잡았다라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구브로 섬은 방금 본 것처럼 바닷길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구브로를 선택한 이유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가까워요. 안디옥에서 비아 세바스티 로마길을 따라서 길리기아로 가서 딱 넘어가면 바닷길 처음에 만나는 게 이 섬입니다. 배 타고 하루면 가요.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중해 크기로는 세 번째 섬이고요. 경상도 크기에 아주 큰 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곳을 왜 갔느냐? 바로 그곳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에 갔는데 거기에서 선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 신자가 형성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왜 구브로였느냐? 선교팀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으로 구성됐는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고향이 이쪽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오늘날로는 키프로스, 카이프로스라고 말하는 이 키프로스 섬에서 바나바는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구제 사역을 나섭니다. 그만큼의 아주 부자였고 유지였고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먼저 가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선교 대상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갔는데 이 구브로 섬에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선교지를 구브로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갈만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엉뚱한 곳으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어느 정도 방향과 목적을 갖고 가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또한 시작의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멤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으로 구성됐어요. 바나바는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바울도 숨어 있었던 바울을 이렇게 세워준 것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때까지는 주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바울을 세워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여기서부터 탄생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바나바라는 대단한 인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무명의 전도자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의심의 눈으로 쳐다볼 만큼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계기로 그는 조연에서 주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원래 멤버가 아니었는데 삼촌 백으로 함께 가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을 쳐 나오는데 나중에 그가 마가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지에 함께 갔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의 초석을 만든 거죠. 자기들은 계획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세 번째, 더 큰 은혜가 뭐냐? 처음에 첫 번째 간 이 구브로 섬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 전파와 영적 싸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영적 싸움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선교하러 가서 처음에 그것을 경험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배워야 할 것을 처음에 경험시킨 것.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작의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가서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원죄.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자녀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를 사단의 노예라고 보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모세가 와서 그들을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막죠. 열 번의 큰 기적을 일으켜도 간신히 나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놓아줍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요. 이 바로가 뜻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노예를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끄집어내서 탈출시켜서 자신의 자녀로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이의 갈등을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구브로 섬에 갔더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마술사였던 바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막아섭니다. 총독은 지금까지 그의 영향력 하에 그에게 묻고 자문을 구하고 그에게 점치게 해서 정치를 해왔던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울의 일행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거기서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 대적하여라는 안티스템이라는 것은 반대로 서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길과 반대로 서 있는 존재인 거죠. 성경에서 웬만한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가 어떤 거냐? 복음을 막는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갈 찬스인데 그걸 막아서도록 만든다면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오늘 이 마술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10절에 보니까 악행과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이런 단어들을 막 씁니다. 거짓이라는 돌로스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미끼를 말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뭐에 당하면 낚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을 낚아가는 존재라는 것이고 악행이라는 말은 악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는 뜻이고 마귀의 자식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중상모략자라는 뜻이고 의의 원수라는 것은 나쁜 짓만 골라하는 악당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총독이 들으려고 합니다. 총독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한 사람 자신의 기득권과 이득 때문에 복음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그와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금 뭔가에 혼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미케 하는 대상을 사도 바울이 꿰뚫어보고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인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악한 영과 주님과의 싸움이죠. 복음을 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바른 길이라는 표현을 썼고 1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이때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할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대적하는 그 악한 영에게 주의 손은 어떤 역할이나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손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의 손이 돕고 그 전파되는데 그걸 막고 있을 때 그 막는 사람을 꺾기 위해서 주의 손이 그를 심판하는 거죠. 결국 주님의 손 덕분에 12절 보니까 총독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결과로 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가 믿게 됐으니 이 구브로 섬에 복음하는 시간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과거의 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클린턴 아놀드 박사가 쓴 영적 전쟁 바울 서신에서 본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 계몽주의를 지나오면서 오늘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다. 옛날에나 있었던 성경의 옛날 옛적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미신과 같은 타로나 점이나 운세를 추종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악한 영에 관한 것들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점이라는 것, 타로점부터 얼마나 사술에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TV에 못 나왔는데 요새는 드라마든 뭐 쇼든 안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미래를 점쳐서 그걸 맞추는 것을 막 박수치면서 그걸 따라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영과의 싸움은 안 믿는 세태. 이게 참 교묘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때 처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겪고 말씀드릴 것처럼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비로소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쓰면서 영적 전쟁,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

얘기를 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괴계와 전략과 정치와 경제에 혹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광명의 천사같이 악한 영들이 선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해요. 혹은 흑암이라고도 골로새서는 말해요. 사람을 어둡게 하고 그림자지게 하고 마음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안색도 어둡고 모든 것이 계속 어두워지는 것, 이것도 악한 영의 영향이라고도 말해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악한 영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나중에는 거기에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엔 신앙인들 좋은 마음 갖고 오는데 이런 사기꾼들, 이단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악한 영들은 귀신처럼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혹은 도덕적인 타락이나 비윤리적인 것, 성도 간의 반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것도, 간접적인 방법도 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면역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렸으니 나는 악한 영하고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긴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방어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낙심시키는 일도 생기고 낙심시키는 사람도 만나요. 그리고 스스로 삶과 일을 포기하게도 만들고 주변을 물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가야 되죠. 어두움을 점차로 사라지게 만들고 빛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네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믿음의 언어. 두 번째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네 번째로는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가야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넌 왜 그러냐? 이런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긍정의 언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의 은혜를 나누고 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의 선교에서 처음이지만 굉장한 은혜를 주세요.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사울이 이때 바울로 바뀝니다. 총독을 전도했어요. 이제 총독이 바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된 삶으로 시작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비로소 네가 내가 너를 보낸 이유를 찾았구나, 네 자리를 찾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는 것은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사의 길, 그 길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0: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비로소 응답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바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이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지니까 주의 손이 심판하여서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대적했을 때 다메섹에서 눈이 멉니다. 그리고 비로소 눈을 뜨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똑같은 장면을 본 거죠. 대적했던 자신의 과거를 오버랩 시키면서 저 사람이 지금 그 상태구나. 아마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과 같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여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바뀝니다. 조연과 주연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를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아는 바울의 시대가 이때부터 열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계기를 통해서 바울은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만납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똑똑했지만 가는 곳마다 그가 죽이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은 거죠. 그러나 이때를 계기로 그는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 총독을 통해서 이 구부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인생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삶을 만나게 되는 은혜, 살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저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의 첫 번째 전도했던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전도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 많이 했어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다행히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구조 전문가 정동남이란 분이 있어요. 이 콧바람으로 초를 막 끄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조 전문가인데 46년간 다니는 곳마다 이제 사고가 나면 첫 번째로 가서 구조하는 구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이 46년이나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가지 계기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처음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했던 사건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 처음 갔대요. 가서 도우려고 봤는데 거기에서 한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안고 둘 다 불타 죽은 장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아이를 안고 불타 죽은 그 모녀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나는 이제 앞으로 한 명이라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구조 전문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통로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아이를 안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교의 방법으로 땅끝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알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와 개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진정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서천성을 향해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단순한 배경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묻고 삶의 방향을 보여주며 마침내 나무와 같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겉으로 무성해 보이는 잎사귀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삶으로 맺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꽃이 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존재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윤학원이 지휘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크 음악 가운데 준비해봤습니다.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의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발디가 남긴 오보에 협주곡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연주되어지는 작품입니다. 바로크 오보에의 서정성과 기교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독주 오보에와 그리고 현악 합주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인 통주 저음이 하프시코드와 함께 연주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1악장은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협주 양식인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합주 그리고 오보에 솔로 그리고 합주 그리고 솔로 이런 형식으로 순환되면서 이루어지는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의 양식 리토르넬로 형식이 이 작품의 중요한 양식으로 1악장을 채우고 있고요. 또 1악장에서는 바로크 오보에지만 아주 민첩하고 또 긴장감 있는 패세지가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의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오말리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46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1번 고전 교향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작품의 4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1번 고전 교향곡은 1916년부터 1917년에 작곡된 작품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작곡된 작품이니 고전 시대의 형식과 양식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시대에는 조성의 기반들이 무너지고 이제 현대 음악이라는 새로운 양식들이 저마다 작곡가들에 의해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빈 악파를 중심으로 해서 12음녀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 태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드뷔시를 중심으로 한 인상주의 음악을 통해서 조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새로운 음악, 새로운 소리를 향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또 다른 기치를 내건 작곡가 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신고전주의 악파입니다. 러시아의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서 오늘 함께하실 프로코피예프가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작곡을 했는데요. 고전시대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기보다 고전시대의 전통 그리고 양식들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음색으로 뭔가 음악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신고전주의 양식에 담겨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작품을 함께 하시면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작품이 20세기로 재해석됐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총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4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체는 굉장히 익살스럽고 또 아주 재기발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고 활기찬 그런 피날레로 굉장히 그런 가운데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프로코피예프의 작품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작품인데요.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1번 D메이저 작품번호 25번 고전 교향곡 오늘은 4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1번 D메이저 작품번호 25번 고전교향곡의 4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가운데 12번 휴식이라는 가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연가곡인데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가곡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낭만주의의 문을 열었던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예술 가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함께 하실 12번 곡 휴식은 이 연가곡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지금까지 쉼 없는 여행을 해왔지만 사랑하는 물레방앗간 아가씨를 만난 뒤 비로소 휴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길 위에서 피곤함을 몰랐지만 이제 사랑 때문에 비로소 피곤함을 느낀다. 이 가사를 보면 이 청년은 물레방아 간 아가씨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가곡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 슬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사를 가지고 그 서사를 음악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예술 가곡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슈베르트의 예술 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아 간 아가씨 가운데서 12번 휴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들리히의 음성,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BWV 159번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코랄 전주곡을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가운데 12번 휴식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

0: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0: 네.
1: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0: 네.
1: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0: 예.
1: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1: 네.
2: 저번에 용인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1: 네.
2: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1: 네,
2: 총장님께서 학교의 자랑 좀 해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2: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비니까 털서 오크라호마에
1: 네.
2: 대학에서
1: 네.
2: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1: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2: 그러게요.
1: 네.
2: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1: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2: 어렵죠.
1: 예, 도저히 힘들고. 자신이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2: 근데 신학을 한국서
1: 하지는 않았습니다.
2: 미국서 하시죠?
1: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쭉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2: 그 저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네, 다 받으시고
1: 그랬습니다.
2: 저 미국에서 가르치던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1: 그렇습니다.
2: 근데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1: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렇죠?
1: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랍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0: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의 학교도 그 목회지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된 줄로 우리 알고 글로 가자.
1: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1: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0: 만났습니다.
1: 저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학선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0: 네.
1: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0: 아,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 대 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1: 네, 지금은요?
0: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 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 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다행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신학,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든지
0: 네.
1: 좀 싼 데로 이사를 가든지
0: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0: 네.
1: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0: 네 감사합니다.
1: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0: 네.
1: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1: 또 그런 아니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0: 네.
1: 어느 할머니가 평생
0: 네.
1: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부했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0: 네, 네, 네.
1: 또 온 거를 구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0: 네.
1: 그런 게 가능합니까?
0: 네.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 해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그러게요. 수 있도록.
1: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0: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 그러면 저 임기가
0: 네.
1: 4년 있다가 또 다시.
0: 네. 네.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1: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0: 네.
1: 20년, 15년
0: 그렇죠.
1: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0: 네.
1: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0: 먹고 싶다.
1: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0: 기숙사는요?
1: 기숙사,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0: 그럼 이제 이 신학 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1: 네.
0: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1: 네.
0: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1: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F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이건 미국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1: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0: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0: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네, 목사님이
1: 네, 네.
0: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1: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0: 근데 또 뭘 찍어야 되죠?
1: 네네네. 그래서 뭐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1: 예.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천한 5,6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0: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재단이 있어요.
1: 네.
0: 한국 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1: 네.
0: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천 불을 주고
1: 네.
0: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는 달러가 올라

0: 돌아가니까 이제 네, 그게 적용이 되는데 네. 그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네.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네. 뭐 한국 학생이고 외국 학생이고 네, 네.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아유, 드릴게요.
1: 너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2: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강웅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2: 전혀 이거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것 없이 전혀 없었고요.
1: 그럼 자녀들은?
2: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1: 그렇죠.
2: 가능했던 거고요. 예. 예,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산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2: 네, 그렇습니다. 네.
1: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0: 는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1: 있어요.
0: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마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슬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네,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세 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졌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선교하라고. 그래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벌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든 랩티스트 학교인데.
1: 제가 거기 명박도 받았고요.
0: 네, 그러실 것 같아요.
1: 총장님하고 많이 알고.
0: 네, 그래서
1: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0: 네.
1: 애들이 다 봐 통과를 하더라고요.
0: 네.
1: 좋은 학교예요.
0: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 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2: 예.
0: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 사람 잘 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2: 예.
0: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0: 현재 합해서 한 80 성인들이

0: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1: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네. 만나보시면 저희는 네. 뭐 탈북 관계 네. 북한에 지금 뭐 방송 전화기 때문에 네.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0: 네.
1: 있어요.
0: 네. 네
1: 한번 만나서 네. 좀 저기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2: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그렇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1: 네,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거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두 마리를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그는 그 목을 비틀어 꺾되 끊지는 말아야 하며 그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짜내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 비둘기를 가져다가 절차를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거든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니 거기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가루를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 가운데 어떤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수량의 값은 세겔로 정해야 하는데 보상 제물의 값을 규정한 성소 세겔 단위에 따라야 한다. 그가 거룩한 제물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추가로 보상할 때는 그 수량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보상 제물의 수량으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보상 제물의 값으로 정해진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가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죄를 지었으면 곧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과 관련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빼앗거나 그 물건을 사취하거나 이웃을 협박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짓기 쉬운 죄와 관련해 거짓 맹세하여 결국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자신이 훔치거나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자신이 맡았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자신이 주운 물건이나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전부 갚을 뿐 아니라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갚되 보상 제물을 바치는 날에 갚아야 한다. 그는 정해진 보상 제물의 값에 따라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보상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5장 7절에서 6장 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끼 은혜 두끼 두시의 기쁨 두끼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느라고 하늘을 올려다 볼 생각도 그 겨를도 없었죠. 휴대전화를 보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운전할 때도 앞만 보고 요리할 때도 그 밑을 보고 앞만 보다 보니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데 가끔은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 마음을 좀 시원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괜한 여유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문제만 바라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커 보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세요. 오늘 잠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깊게 숨 한번 쉬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여전히 소중하니까요.

0: 네,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2시의 기쁨이고요. 자, 극동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그 문제를 보고 있었을까요? 자식을 그렇게 갖고 싶은데, 네, 그 자식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 고개 숙이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늘을 보고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였을까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다고 하니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지금 처한 오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여유도 필요하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뚝심들을 또 기다리실지 몰라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그렇게 많이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물질적으로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복이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9459번님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어제는 극동방송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퀴즈도 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우울한 상황이 감사로 바뀌는 시간이 돼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나의 영혼을 깨우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이렇게 연락주신 9459번님. 어제 저희도 그냥 무작위로 전화드리다 보니까 연결이 됐어요. 또 그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저희도 또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우물정 9330번입니다.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지난주에 저희 그 중독 얘기했잖아요. 중독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다시 듣게 할 수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다시 듣기는 제공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또 조현석 교수님과 함께 그 중독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예방할지 또 어떻게 그것을 또 치료할 수 있을지 그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You are special.
1: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0: 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좋은 사람들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2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자, 2시 기쁨 지난주 내용들 혹시 기억하세요? 아, 지난주에 이 스마트폰이 만든 중독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스마트폰은 분명 이제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손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편리하게 하다가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유해한 것들도 손에 쥐게 되고, 또 그게 성인들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 또 청년 다음 세대들까지 이렇게 노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총신대학교 중독재활 상담학과 조현숙 교수님 함께할 텐데요.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예, 안녕하세요.
0: 와, 지난주 얘기 나누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란 거예요.
1: 네.
0: 아, 뭐 이 그때 얘기해 주셨을 때 스마트폰에 인해서 이제 제일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도박.
1: 네네.
0: 그리고 마약.
1: 네네.
0: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하는데, 그로 인한 피해 금액들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 천만 원, 억, 땅 문서까지, 그렇죠?
1: 네네.
0: 예, 그 얘기를 지인들께도 말씀드렸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사실인 거죠.
1: 사실 현장에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제가 실황 관계상 많은 내용을 줄였죠.
0: 네.
1: 정말, 예. 제가 말씀드리기에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심각합니다.
0: 아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 입에 담기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번 주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 텐데요, 교수님.
1: 네네.
0: 오늘은 예방과 회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중독이요, 의지 부족의 문제예요? 아니면 뭐 이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 지금은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는 뭐 중독은 본인 의지가 부족해서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또 자기가 그냥 뭐 병에 걸려야 되겠다 해서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은 질병이라고 봅니다.
0: 네. 아니, 그러면 단순한 습관하고 중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습관보다 더 심한 상황이 중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 종류가 이제 하도 많아서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스마트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시간이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해지고요. 이런 금단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도 생기고, 자기 할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습관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 이 습관이 중독으로 이동한다고.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나쁜 습관은 그 자체를 애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그 스마트폰을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예방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독의 뭐 경고 신호 같은 게 있어요?
0: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 중독이든지 나중에 이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하든 게임을 하든 뭐 인터넷을 하든 마약을 하든 도박을 하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집에 늦게 들어간다든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를 피하고 방문 잠가놓고 혼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먼저 보이는 저는 중독의 신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뭐 나오라고 한다든지 밥을 같이 먹자든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했는데도 아이들이 화를 내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굉장히 반항을 합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아이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취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용 들으시다가 지금 뭐 질문할 게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습관이고 또 중독이고 또 이미 스마트폰이든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를 또 어떻게 이걸 또 치료하고 또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질문 역시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뭐 스마트폰 중독뿐 아니라 성인들의 알코올 중독도 있을 테고 각종 중독에 대한 얘기 그 질문들은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일단 이제 아이가 이제 중독 여부를 떠나서 지나치게 스마트폰만 본다든지 게임만 한다든지 그러면 대개는 아이들 굉장히 야단을 쳐요. 막 때린다든지.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부셔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그렇게 놓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상담사들이 물어보면 이 친구 관계하고 얽혀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보다 이제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정말 이 아이들은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약속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원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뭐 스마트폰을 당장 뺏어서 못하게 한다든지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장 스마트폰을 이렇게 뺏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0: 저는
1: 그렇죠?
0: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부모님하고 사이가 더 나빠지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한테 욕설을 하고 뭐 부모한테 침도 뱉고 부모를 밀쳐가지고 벽에 부모 머리를 찢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 머리를 잡고 벽에다 막 찢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인터넷 저기 코드를 이렇게 전기 코드를 빼버리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러면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부모를 밀쳐서 정말 부모가 사망할 뻔한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목을 막 조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1: 아하.
0: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어머님이 보시기에 중독이 됐거나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부모님이 막 이렇게 부모님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1: 네.
0: 대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일종의 금단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0: 네네, 맞습니다. 금단증상이기도 하고
1: 네.
0: 중독이 되면 일단 충동성을 억제하는 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게임하고 있는데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면 내가 화난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1: 예.
0: 부모님이거나 선생님이시면 어떻게 하죠? 참죠. 화는 나고 속이 상하지만 그렇게 부모님한테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1: 예.
0: 이 아이들은

0: 이 중독이 되면 실제 뇌 구조도 변하고요.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엄청 충격을 받고 오시는 거거든요.
1: 예, 예.
0: 오히려 게임하는 것보다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1: 아이고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0: 네, 김명식 옹기장기가 함께 부른 나의 모습 나의 소리 듣고 왔습니다. 2시 31분 지나고 있고 여기는 극동방송 2시의 기쁨입니다. 자, 중독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이 중독, 이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분도 알코올 중독에 대한 문자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각종 중독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조현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1: 네네.
0: 네. 좀 전에

0: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스마트폰을 뺏는 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네. 이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위해서 이 가정에서 어떤 방법들을 좀 하시면 좋을까요?
1: 그러니까요. 정말 모든 중독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하는 게 가정 환경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 많이 속상해 하시고 또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잘 키우려고 나 애쓰고 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이 가정 환경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이 평온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자녀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자녀와 친구가 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노력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수록 아이들의 회복력은 굉장히 전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총체적으로 온 가족, 또 학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노력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교회도 있다고 봅니다. 이 아이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를 따뜻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를 외롭게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그 태도들 격려하고 이런 태도들이 이 아이를 저는 회복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관계 우리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해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부모님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부모 교육이나 이제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일단 스마트폰 바구니를 집에 두고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때 그게 다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녀들의 스마트폰 문제에서 문제가 뭔가 하고 보면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가서 혼자 보는 순간부터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별걸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 자녀가 그 아이의 스마트폰을 방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 함께 조심하고 이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좀 오래 보더라도 부모님이 그걸 좀 야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 아이는 스마트폰을 방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온갖 이제 악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고 이제 갈등하는 집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자녀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건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스마트폰 바구니를 꼭 두고 아이가 스마트폰을 방에 가서 보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네. 방법들이 꽤 효과가 있었어요.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네. 방에서 보는 것보다 거실에서 보는 게 낫다.
1: 네네. 그렇죠?
0: 공개된 공간에서.
1: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뭐 아이들이 음란물도 보고요.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좀 더 건전한 걸 아이가 보고 뭐 하겠죠.
0: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로움과 우울감이 이 중독과 네. 관련이 있다라고 또 들려지는 게 있던데 이게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1: 그럼요.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게 외로움과 우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이 왜 우울해? 걔가 뭘 외롭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들도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고요. 우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그 우울하게 하고 아이들을 외롭게 하는 거는 친구 관계하고 또 관련이 많아요. 친구가 없는 경우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그 공간,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그 대인관계라든지 일상적인 그런 생활상에서 아이의 정서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0: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그 이런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또 대표적인 이유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어떤 친구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사이가 나쁘면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아이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누구 A라는 친구는 어떻고 B라는 친구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의로움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그 우리 자녀의 친구 관계는 우리 아이가 중독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아우,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 찬양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 마무리 뒷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내주의 은혜 강가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얘기 또 해보려고 하는데 교수님,
1: 네네.
0: 교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0: 인지 궁금해요. 교회가 다음 세대 이 중독 문제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1: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중독되는 아이들의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교회는 아이들의 외로움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친구 관계를 해소해 줄수 있는 정말 귀한 그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그 교회 활동을 통해서 외로움이나 뭐 우울이나 친구 관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우리가 뭐 청소년부도 있잖아요.
0: 예.
1: 이제 뭐또 다음 세대를 이제 이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교회의 일방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특징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교통, 고통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교회 가면 내가 외롭고 우울하고 또 어떤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예, 저는 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 요즘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더좀 신경을 써주시면 아이들이 교회를 더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이미 뭐 이렇게 인터넷 도박이나 음란물 중독 또뭐 지난주에 마약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중독에 빠진 뭐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회복이 안 되면 왜 이런 전문가들이 고생을 하겠어요? 회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회복은 모든 병이 그런 것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적절한 어떤 그 상담이나 어떤 치료 과정을 겪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단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쥐고 있고 게임하면 막 야단부터 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그 아이를 또 당근 주는 식으로 이제 서로 뭐 네가 뭘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해서 아이의 행동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일단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런 중독 문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사회에 어디가 있냐 하면 대개는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중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중독을 치료해주는 상담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해결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곳 그 상담센터에 가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제가 바라기에는요, 교회 내에서 중독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중독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들이 교회 내에서 중독 상담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분들은 자녀들이 중독 문제가 있어서 갈등을 겪었던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진실로 이런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봉사도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0: 네, 그게 교수님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일 텐데,
1: 네네.
0: 아예 그렇게 또 치료도 되고 또 예방도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1: 네네.
0: 네, 자 오늘도 총신대학교의 중독상담학과 조현석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요. 그 얘기 나눠준 것처럼 먼저 그 어른들이 행동을 조금만 바꾸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회복시키소서 유은성 3집 앨범 중에 듣고 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렇죠. 요즘에 그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과 이 스마트폰 때문에 싸우는데 먼저 이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먼저, 어른이 먼저 솔선수범 돼서 스마트폰을 때로는 좀 멀리 하시고 또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끌고 가야 그 자녀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앞장서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앞장서서

아이들이 마음 열고 코이네오니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대교제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교회에 그 더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들이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예,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땅을 밝게 하시고 또 거룩한 곳에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보다는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뭐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빛 가운데 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을 가든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고백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이 방송을 늘 애청해 주시고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어노인팅 이 앨범이 좀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전히 예,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강물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어노인팅입니다.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사람 성격 표현할 때요, 완벽주의란 단어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 있으세요? 저요? 저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전도할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막 어떻게든 교회 가게 하려고 막 끝까지 추적합니다. 물론 완벽주의 장단점이 있어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 양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 양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를 굳이

찾겠다고 나섭니다. 이걸 100을 채우겠다고 하는 완벽주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신 거죠. 그 한 마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고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 한 마리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목표를 채우고 목적 달성하려는 의지와는 다른 거죠. 그 한 마리,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냥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완벽주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두란노경비와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 예전에 이 두란노경비와 찬양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도 이 팀들이 이렇게 했었고 테이프로 아 경배와 찬양 참 많이 들었는데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왔네요. 한 주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입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사실 제일 처음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였습니다. 네, 3시로 했다가 제가 5시로 가면서 세상을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다시 또 3시로 왔습니다.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3시에 하다 보니까 오후 3시에 이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나 딱 3시 하면 동시에 방송이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아직도 새깨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전도 대상자들 보면요. 휴가 때나 잠깐 쉴 때 그 짬을 이용해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전주는 비가 내린다고요. 5189번님. 대부분 지금 오늘 흐리거나 비 내리는 날씨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평택에서도 잘 듣고 계신다고요.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 사연 참여는 샵 1069번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 핸드폰에서 다운받으셔서 어플 한번 다운받으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딱 클릭하면 라디오처럼 나옵니다. 휴대폰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8445번님처럼 이렇게 앱으로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목포에서 출첵 의정부에서도 출첵 자 그리고 군포, 인천 남동구, 부산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아 어제 귀한 선물 김선물 아유 마침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7856번님 광양 흐린 날씨 네 잘 듣고 계신다고 248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수원 소나기 내렸다가 지금 잠시 멈췄다고요. 849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완벽주의 얘기했는데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그 완벽주의가 아니시죠. 한 사람 한 영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저도 조연출로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있다고요. 자,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곡 5189번님 내게 한같은 평화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날 사랑하는 주님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새껴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예요. 예전에는 퇴근 때 들었는데 3시로 옮기셨군요. 워크숍 가면서 들어요. 새껴라 듣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화이팅 하고 7148번님. 예전에 퇴근 때 들었다. 5시 때. 그 옛날인데 진짜. 전국방송 되기 전에 서울 경기권만 방송할 때 그때 5시였습니다. 오후 5시. 그때 오래간만에 오셨나 봐요. 7148번님. 3시로 이렇게 옮긴 지 꽤 됐습니다. 3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생명 살리는 극동방송 70주년 축하드립니다. 1964번님. 그렇죠.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각 지역 방송국은 이제 각자

이렇게 좀 다른데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은 70년이 됐어요. 극동방송이. 의정부 출석해 주셨어요. 2682번님. 즐겨 듣는 극동방송입니다. 어찌 들어오는지 몰랐다가 이제야 출첵합니다. 라고 2150번님 잘 오셨어요. 어플 메시지로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라디오 듣기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 어플 스토어 가셔서요. 극동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딱 하나 떠요. 그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클릭만 하시면 핸드폰에서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시면 글도 남길 수 있고요. 어제 오래간만에 만난 예전 구역 식구 중에 새끼라 청취하고 전파 선교사로 가입했다 하면서 반가웠다고. 오 그렇군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 아는 식구 중에서 새끼라를 듣고 있고 전파 선교사도 가입했다는 분을 만났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너도 새끼라를 듣고 있었어. 이러면 서로 얼마나 또 반가워요. 서울은 해가 쨍쨍 몹시 덥다고 2191번님 강남에서 오후 반차 내고 퇴근 중에 아버지께서 무릎이 아프셔서 어제 MRI 받으셨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남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191번님 화이팅. 아버님 힘내십시오. 1964번님 1년에 2번 이웃 초청 잔치 하는데 상반기에 603명의 초청 대상자 참석했고 463명의 귀한 결신자가 나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 참 많이 나왔네요. 우리 463명 앞으로 계속 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화성 동탄 8503번님 비와도 축구하러 가는 아들 박이한 화이팅 해달라고요. 그래 그래 비오는 날 축구하면 더 재밌지. 축구 아 오전에 축구 그 얘기는 이제 패스 패스입니다. 자 세종 대전 비 내립니다. 4637번님도 오셨어요. 어떤 데는 햇빛 쨍쨍 어떤 데는 비 오고 여기는 대구 무척이나 더워요. 새끼라 방송 듣고 지낼래요. 이렇게 또 그렇군요. 자 혹시 이번 한 주 동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신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내가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최근 내가 예배를 드디어 시작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좋고요. 저랑 전화통화하고 나서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드디어 교회 갔다고요. 경북 구미에서도 오셨고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 아, 내일 애들 온다고 해가지고 밑반찬 우엉채조림 묵은지 삼치조림 만들고 있다고. 와 우엉채 저 며칠 전에 이거 먹었는데 맛있죠. 옛날에는 맛있는지 몰랐는데. 자 서천 남대문 듣고 계십니다. 비 내리는 익산 듣고 계시고 한동 카페에 앉아 비가 오는 날씨에 쉬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들 내미 어린이집 하원 준비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은 카레하고 8858번님 일산 비 오기 시작했다. 경기 광주도 비 온다고요. 논산 연무에서도 잘 듣고 계시고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신청곡 고3아이 목회자의 비전을 품고 있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라 많이 힘들어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히즈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5127번이 화이팅입니다.

시즈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 5127번님, 고3 자녀 목회자 비전을 품고 계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흥 무지덥다고요. 또 송파 회사에서 듣고 계시고, 같은 회사 다니는 언니한테 새끼라에 전화통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요. 안 된다면서, 아주아주 안 된다면서, 자기는 조금 더 놀아야 된다면서 극구 안 된다고 하네요. 놀 만큼 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2년밖에 안 놀았다고, 자기는 좀 더 놀아야 된다고, 이 언니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4111번님. 와, 2년 놀았으면 진짜 많이 놀았는데. 와, 얼마나 재밌게 놀면은. 그러게 이현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주 괴로운 방학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신나는 방학이네요. 교회 방학이. 2년. 자, 우리 4111번님, 이 언니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네. 선물 작전으로 일단 시작해봅시다. 극동방송에서 선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놀면서도 극동방송 들으시라고, 새끼라 들으시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또 전화 연결 되겠죠.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언니 주소 성함 알려주시면 선물 보낼게요. 논산 연무에서 잘 듣고 계십니다. 딸이 방학 중인데 계속 기도 중이고 언제 기회 봐서 새끼라 도전하겠다고. 그래요, 꼭 도전해 주십시오. 김밥 먹으면서, 점심이 늦으셨네요. 3768번님. 인천에서 남편과 아들 함께 이사할 집 리모델링하면서 또 새끼라 응원하면서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변화돼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8589번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 가족들, 방학생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급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극동방송을 어떻게든 듣게 해주시고 기회되면 새끼라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 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종교가 없어요. 무교. 이렇게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면 그 옆에 방학생이 있으면 문자 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이런 분들도 좋고요. 방학, 예, 몇 년 방학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항, 금방이라도 비가 오려 한다고요. 392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아까 사실 제가 방학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방학이라고 보낸 분이 계세요. 이분 어떻게 문자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누가 보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 0584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합니다. 0584번님 신호 갑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번님 신호 갑니다. 0584번님 신호 가요. 058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아, 안 받으시네요. 아쉽습니다. 자,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본인께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교회를 내가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다. 본인이 방학 문자 한번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몇 년 방학 이러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냥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저하고 통화가 지금 될 수 있는 분. 네,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지금 방학이라고 지금 주신 분은 본인이 방학 맞습니까? 9852번님? 응?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8858번님 내일 가족여행으로 경주를 가시는군요. 비가 오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예배 꼭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꽃들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8858번님.

마커스 꽃들도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3시 36분 지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파동 거여동 운전대 잡으면 늘 청취하고 있다고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2830번님

지금 방학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사하고 교회를 찾고 계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2830번님께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방학이에요. 막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남편이 옆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따로 있지만 남편이 지금 통화가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좀 전화를 뭐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남편 방학이에요 라고만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3959번님 14년 방학 후에 다시 계약한 지 3개월째라고 와 아들 딸의 인성과 아내와 저희 가족 평온을 위해서 또 친누나의 권유로 다시 나가게 됐다고 너무 잘하셨네요. 3959번님 그 후로 운전할 때는 극동방송을 잠시잠시라도 늘 듣고 계신다고 와 우리 3959번님 잘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성함하고 주소 샵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암 무화과밭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성령 암송하는 손녀들 따라 암송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하고 1877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그러게요.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저도 이 무화과라는 걸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이야 침 나옵니다 갑자기. 정말 맛있는데 제 친구 7년째 방학이에요. 제발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7413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계약한 분이 좋은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0: 여보세요? 네네.
1: 네.
0: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0: 다행이네요. 지금 울산 맞죠?
1: 네. 방송 듣고 있었는데.
0: 방송 듣고 있었어요. 이현주님?
1: 네네. 네네.
0: 우리가 작년에 통화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새끼라를 듣고
1: 네.
0: 스스로 교회 가신 분 맞죠? 울산에서.
1: 네, 근데
0: 야.
1: 제가 새끼라도 새끼라지만은
0: 예.
1: 제가 울산 극동방송
0: 예.
1: 아침 방송을 출근 시간에 들으면서
0: 예.
1: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다시.
0: 그렇구나.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나서
1: 네.
0: 그때만 해도 아들, 딸은 전도를 못 했는데
1: 네.
0: 지금 다 교회 나가고 있다고요?
1: 네네.
0: 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딸들은 어떻게 전도가 된 거예요?
1: 저희가 그 울산에서
0: 네.
1: 돌아올 탕자라고 그 체리
0: 돌아올 탕자.
1: 탕자 그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재작년에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다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스스로 혼자 가게 돼가지고 그 극동방송에서 울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 방송에 제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올해 4월이었거든요. 네, 올해 4월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 아들과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나가고, 저희 딸도 지금 고1인데, 제가 조금 부탁을 했더니, 예, 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울산극동방송 완전 애청자시군요.
1: 네, 저는 그걸로 계속
0: 그러니까
1: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도
0: 또
1: 부르고,
0: 올리고
1: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 근처에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혼자 가게 됐어요.
0: 그 교회로 갔어요?
1: 네, 갔어요.
0: 오, 그리고 이제 또 전화 연결해서 아까
1: 네.
0: 딸인가 아들도 교회 가게
1: 네.
0: 되고
1: 예, 네, 그거는 작년에
0: 작년,
1: 피디님하고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0: 오,
1: 그때 네,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들, 딸도 같이 이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셨어요.

0: 주셨고
1: 예.
0: 선물도 받았고
1: 예.
0: 네, 그래서
1: 이야.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다니고 있나요? 아들, 딸?
0: 네네. 예, 그래서 중고등부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1: 예.
0: 친구 따라간 게 아니고 엄마 따라가서 예. 어색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요.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지금은 적응을 조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가기 싫은 것 같은데도
1: 예.
0: 아침에 잘 일어나서 예, 네, 가고 있어요.
1: 그래서 엄마 없이 지금은 이제 애들이 중고등부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0: 저번 주부터 그렇게
1: 저번 주부터
0: 예 네, 하고 제가 식당 봉사를 하니까
1: 예, 예.
0: 엄마가 그 9시에 이제 같이 못 드린다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혼자 가고 저는 식당 봉사를 하고
1: 예. 이야 몇 년 방학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0: 저는 30년 방학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 예, 예.
0: 큰 교회로 이제 부모님이 옮기시면서 제가 예.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고1 때 제가 여름 수련회까지 간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야. 중간에 지금 고1이지만 그 예. 딸이 태어난 지 이제 돌 되기 전에 그 동네 언니한테 전도를 받아서 한 1년 정도
1: 네네.
0: 교회를 다녔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1: 예.
0: 그냥 또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죠.
1: 야. 30년을 쉬었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다니고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까지 하고 이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0: 네.
1: 축하드리고 축계약이라고 네. 써져 있는 꽃바구니
0: 아.
1: 아직 안 받았죠 꽃바구니
0: 네, 네. 저는 그래도 선물도 받고 해가지고 네,
1: 그러면 꽃바구니를
0: 네
1: 꽃바구니를 애들에게 딱 좀 전해주십시오
0: 네네
1: 니들 다시 돌아와서 정말 잘했다 오면서 꽃바구니 네. 전해드리십시오. 예. 혹시, 네. 자, 우리 이현주님 가장 네.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0: 인생 찬양이요. 저는
1: 네.
0: 실로암, 옛날 노래이긴 한데.
1: 예. 실로암.
0: 찬양이긴 한데, 예.
1: 왜 실로암이 제일 좋으세요?
0: 그때는 중고등부 때 정말 뜻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1: 예.
0: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 만나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 찬양 얘기를 하면.
1: 오.
0: 네. 그래서 그때는 뜻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
1: 예.
0: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1: 그래요.
0: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그 가사 내용, 찬양 내용이
1: 예.
0: 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1: 예.
0: 네.
1: 옛날에는 진짜 그렇죠. 실로암 그냥 우리 박수 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도 있는데.
0: 네, 신나게 그냥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 옛날에는 진짜 내가 차가운 새벽이었고 밤이었고, 근데 이제
0: 네.
1: 주님 만나고,
0: 어? 네.
1: 감사하고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실로암이 그렇죠.
0: 네. 네.
1: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 또 아들 딸까지 다니게 됐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0: 네.
1: 앞으로
0: 네.
1: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예,
0: 네.
1: 계속 우리 울산 극동 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자, 우리 천파성 교사님, 김선 권사님 아들 20년 방학했다가 다시 교회 갔다가 지금 방황 중인데 좋은 교회 추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포군요. 김포 그쪽에 제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까 우리 어르신이 전남 영암에서 무화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보내면서 조현출 김인수 갑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복된 꼭 주말도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선호회 영유아유치부 연합회가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 유성장로교회에서 2026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선호회 영유아유치부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 이슬교회에서 6월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그리고 천안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장자권 말씀 부흥 집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 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성결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 감리교회와 구질스토어 유성점과 둔산점이 협력하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중고 가전과 도서, 의류 등 깨끗한 물품을 기증받아서 재판매하며 판매한 금액은 장애인 고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캠페인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질스토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가 7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에 위치한 바울선교센터에서 2026 제11회 선교 전주대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주제로 하은영 선교사와 최옥 선교사 등 다양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울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국제멘토코칭이 6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온라인 줌으로 존경받는 멘토코치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성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멘토코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산업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현장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전시 이루미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김현지 이사장을 초청해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취득과정과 AI기반 디지털 비즈니스 창업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침례교회가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 VIP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분당 할렐루야교회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전도 대상자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은 선화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은 물론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들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행복

귀하게 여기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참,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같이 큰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가르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가봇의 시대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만은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엘리 제사장의 아주 정리하면은 손자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손자인데 그 손자를 낳을 때에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자녀들도 죽게 됩니다. 아주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는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 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이때를 가르쳐 이가봇 시대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를 해도 형식만 남아있고 혼합주의로 변질되고 있는 타락으로 이어져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법궤를 빼앗기지를 않나, 가난식 제사를 하지 않나, 음란하게 제사하는 그 제사의 방식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머물게 할 수 없는 시대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회개가 없고 예배를 하더라도 관심이 없고 예배를 하더라도 형식만 남아있는 것, 여러분 자신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린 처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에 아주 정말 적절한 때였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왜 미스바로 모여야 했을까, 또 모이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다시 말하면 기도하러 모이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모이는 거였다는 거지요. 사람이 병이 들거나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정말 그에게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가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도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그 가운데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어떤 분이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그 가운데 뇌졸중과 같이 넘어졌는데 그가 빨리 발견되었더라면 치유가 가능한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인하여 평생도록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었던 그 이가봇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갔지요. 광야에 가서 살 때는요, 보이는 게 없어요. 전부가 광야 가운데서 만나가 내려지면 그냥 연명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제사하면서 그 가운데 그냥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없어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범죄가 있습니까? 앉아있는 자체가 그 안에 갇혀있는 모습에서는 더 이상 범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였죠. 그때는 광야에서는 영적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고 심각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런 일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주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어버렸고 그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기에 아주 만족스러웠고 그들을 거기에 대하여 완전히 세속화하는 데에 대하여 충분했더라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관광을 하다 보면은 그랜드 캐니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있어서 그거를 보려고 가다 보면은 중간에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그랜드 캐니언에 가게 되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라스베이거스는 사람이 인공으로 만들어낸 도시예요.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수를 보게 되면요, 그랜드 캐니언의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한 건 2024년 통계에 보면 491만 명이라는 겁니다. 한 해에 방문한 사람들이 약 500만 명이 바로 거기에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거기를 관광하고 탐방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라스베이거스에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의 통계 똑같은 연도 2024년 통계를 보게 되면 4,16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의 8.5배 약 9배가 넘는 사람들이 향락의 도시를 찾고 있었더라는 거죠. 왜? 그곳이 재미있고 그곳이 쾌락을 즐기기에 아주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만 갇혀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여기는 별천지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수준이 달라요. 유대 사람들은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젖을 짜고 양고기를 먹고 양털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양고기를 먹는 건 어쩌다가 먹는 것이지 매일 먹는 것도 아니죠.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는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땐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굶어 죽지 않냐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감격을 할지 몰라도 먹어보십시오. 40년 먹으면 지루하고 40년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말합니다. 만나 밥, 만나 죽, 만나 떡, 만나 국수, 만나 튀김, 만나 조림. 다 그거를 이렇게 볶아먹고 삶아먹고 별별을 해먹어도 40년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코에 냄새가 나고 맨날 만남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갔더니 양고기를 먹어도 수준이 다릅니다. 올리브유에 찍어서 먹지를 않나, 포도주와 곁들여 먹지를 않나, 이런 것이 완전히 그들에게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 그들이 만나 자체가 하루가 지나면은 부패해져서 매일 가서 만나를 취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나안은 곡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재산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도록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옷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털을 놓고 옷을 입기도 하고 단벌 신사로 40년 동안에 떨어지질 않아요. 단벌 신사로 살아. 우리가 옛날에 보면요, 하얀 고무신이 있는데 그거는 잘 떨어집니다. 근데 검은 고무신은 안 떨어져요. 아주 그거는 왜 이렇게 안 떨어지니 새 신발을 신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막 돌에다가 문지르고 해도 오래갑니다.

안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질력이 나고 하는 것처럼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않는 단벌 신사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비단 옷을 입습니다. 유행 따라 입습니다. 다양하게 옷을 입고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그들에 대하여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좀 많았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사 방식도 달라요. 유대 사람들은 양을 잡으면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면서 회개합니다. 내 죄가 그에게로 돌아갔느니라고 제사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경건하고 무겁고 두렵고 떨리더라 이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의식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축제예요. 술이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남사제, 여사제가 음란 행위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주 쾌락이란 그 쾌락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엉뚱한 그런 세속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럽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거를 조심하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그들은 세속주의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속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게 아닙니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라 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예배신앙이고 주중에는 가나안 이방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일주일 내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는 거룩 하면서 그 가운데 예배해버리면 다 그것이 털어버리고 없어지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은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만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신앙을 갖는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성경책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을 놓은 것은 굉장한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하는 무겁고 떨리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사업 잘되게 하옵소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가나안 문화의 이방 신상을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두고 성경책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아멘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운전도 품위 있게 할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양보 운전도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사고 안 나게 해주옵소서라는 부적 붙여놓은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이와같이 품위를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며 양보 운전하며 정말 이와같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건 사업장에다가 10대 액자를 놓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주 여러 좋은 구절들을 놨을 때 이거 붙여놓으면 그러면 잘 되고 이거 붙여놓으면 사업도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장에다가 그것을 놓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친절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사업하겠습니다. 내가 가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 처음 믿음처럼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처음처럼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할 때는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바로 내가 처음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기쁨으로 섬겼던 그 믿음 그대로 처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사업에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악하게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단추 하나를 만들어도 신용보증이 되어야 하고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재료가 달라야 한다.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하고 삶의 자세가 다른 신앙적 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빌면 잘 되겠지, 불법도 합법이 되어지고 국법을 바꿔서라도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와 그런 착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지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이나 형통의 수단으로 하는 그런 곁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혼합주의적으로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요. 신앙의 방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곳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물질이 주인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주인 되지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물질이 주인 됐다면 벌써 하나님은 그 방에 계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이 이게 갈라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들에 대하여 처방을 내릴 때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원한다면 이방 신을 제거하고 아사롯을 제거해라.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위격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이 14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했고요. 15절에 가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나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의 고백가처럼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해가면서 그게 복이라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세속주의로 만들어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요, 너희 안에 진짜 기쁨의 이유가 뭔지를 너희 자신이 한번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요한삼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했어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0: 자녀들이
1: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영적 사람은요,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고서 기뻐했을 때에 이삭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삭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 오리니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우리 가정에 잉태됐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는 증거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것은 사무엘처럼 회개하라, 너희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아니 이거를 질투하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데 이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질투하는가?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볼 텐데 자녀가 부모가 말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살필 줄도 알고 그 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아는 것이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나보다 오래 살고 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책임감 있는 그분이 아들에게 대하여 딸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그거를 돌이켜봐야죠. 아버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해가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충고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이 질투가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이 혼합주의나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걸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한다 이거야. 왜 이단에 대하여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라. 아이고 목사님은 그런 얘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니 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광야에다가 40년을 가둬놓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빨리빨리 만들어놓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유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대해서는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른 떡 하나 가지고도 수일을 먹지 못한데 마른 떡 하나 가지고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목숨에는 전혀 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 하나 먹고 정말 다시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과연 그것이 저주스러운 겁니까? 배고파하고 잠을 못 자고 파손된 곳에 있고 폭풍이 있는 곳에 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 바울은 저주스러운 겁니까? 풍요롭지 못하니까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몰수하셨던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쁨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신 거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분명한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은 이가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은 굉장한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로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이 미스바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덤문은 열릴 것입니다. 저주는 몰락할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리쳐 에벤에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하니?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벤에셀의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보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하랍니다. 그리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하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하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이

0: 사람만 믿음하여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에베네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심령에 다가올 때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거라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고통이 와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형통해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건 은혜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5화 한국의 성탄절 겨울의 끝자락 정동교회 예배당 안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토론 때문도 아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물론 휘장이 가운데 있었다. 다만 그 앞에서 함께 웃고 부딪히고 무대를 꾸미고 대사를 연습하고 있다.
3: 하나! 하나! 거기 별이 너무 낮아. 예수님 오시는 길인데 너무 낮으면 안 될 것 같아. 좀만 더, 좀만 더.
4: 오라버니, 낮게 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3: 아, 이거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4: 일부러 놀리는 거죠?
5: 아니야, 조금 더 높아야 돼. 안 그럼 머리에 닿아.
4: 그래요? 이렇게. 아, 이게 손이 잘 안 닿아요.
5: 높이 뛰어서 달아야지. 폴짝 뛰어가지고.
4: 폴짝요? 아,
6: 저 형제님들 이제 그만 놀리시고 저기 이천 좀 도와주세요. 아, 근데 이 휘장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겠는데.
7: 그냥 옆으로 걷어보세요. 그래야 걸어갈 때 대사도 잘 들려요. 어제도 이 휘장 때문에 천사다 하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3: 아니 그 휘장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4: 근데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휘장이 있었어요?
3: 글쎄.
4: 그럼 우리 이제 그냥 걷어버려요.
6: 아, 그러게. 오늘따라 더 방해가 되네. 사실 이젠 뭘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연습 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해놔요. 어차피 이미 서로 얼굴 다 봤잖아요.
2: 예전이라면 손사래를 쳤을 행동에 누구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휘장은 그렇게 옆으로 살짝 거친다. 그렇게 또 한 걸음 서로 가까워진다.
4: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5: 좋아. 저 큰 별을 따라.

0: 알아보자.
1: 오라버니, 나 대사 다 아직 안 했어.
0: 미안.
2: 아, 목자들.
3: 예.
2: 밖에서 잘 안 들려요?
3: 예, 잘 안 들려요. 그 휘장 때문에 더 안 들려요. 목소리가 뭐 천사인지 개미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4: 아, 자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이 손짓으로 이 신호를 줄게요. 천사도 말이 끝나면 그때 나가야 돼요.
0: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남녀 따로 대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나와서 서로 만나는데?
1: 그러니까요. 이러면 아기 예수한테 인사할 때도 천사들이 휘장 밖에서 해야 돼요.
2: 아, 몰라. 일단 연습하는 동안은 휘장을 확 거둡시다. 아, 정말 이건 너무 방해야.
5: 청년들은 휘장 양끝을 잡고 천을 내린다. 무대와 대기석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튑니다.
3: 이렇게 트니까 시원하네.
0: 그러니까요. 갑자기 교회가 확 넓어졌어요.
4: 넓어진 게 아니라 원래 넓었는데 우리가 좁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5: 성탄절. 어느덧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초대교인들은 조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예배당을 장식하며 십자가와 태극기, 태극등을 내걸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연극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런 모습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들었다.
1: 언니, 오늘 사람 완전 많아요. 어떡해. 내가 천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등장인데.
6: 왜 떨려? 괜찮아, 은아. 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제일 먼저 이 땅에 평화가 왔음을 전하는 거야. 천사 목소리로 너가 딱이야. 걱정 마.
7: 이거 휘장을 중간에 다 내리는 거 맞죠? 사실 지금도 거의 열려있긴 한데.
6: 맞아요. 등불이 모두 꺼지고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때 휘장을 내리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신 것처럼요.
7: 오, 멋진데요?
8: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1: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4: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2: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9: 저기 큰 별을 봐.
0: 좋아, 저 큰 별을 따라가 보자.
5: 그날 성탄절 예배당에는 휘장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날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어제 참 이상했어요.
4: 뭐가요?
3: 휘장 없이 모두 섞여 앉았는데 아무도 그걸 얘기 안 하더라고요.
0: 그러게요. 어제 이 휘장이 그냥 무대 장치 같았어요. 아니 무대막이라고 해야 되나?
2: 이제 이거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없는 게 더 편하잖아요.
3: 맞아.
1: 예수님도 그걸 더 원하실 것 같긴 한데.
3: 근데 이 휘장 처음에 걷자고 한 사람 저였던 거 아시죠?
2: 뭐라고요? 아, 저죠. 방해된다고 걷자고 했었잖아요.
4: 그 전에 제가 먼저 이것 때문에 실수한다고 한 게 시작이었죠.
2: 어머머머머.
1: 제 생각에는요, 제가 목소리를 개미처럼 작게 내서 그거 걷기로 한 것 같은데요?
0: 그럼 누구 많이 만든 거예요?
2: 정답은 주님이 휘장을 걷자고 하셨다.
3: 오, 인정!
0: 반박을 할 수가 없네.
1: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죠.
6: 응? 하은이 뭐라고?
1: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라고요.
4: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큰일 났다. 어제 휘장 내린 것 때문에 화나셨겠죠?
8: 아니, 다들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제 말이죠.
3: 죄송합니다, 목사님.
8: 아니요. 너무 뜻깊은 성탄 행사였어요.
3: 예?
8: 정말 감사드립니다.
3: 감사요?

0: 네, 이 예배당 짓던 날이 떠올랐어요.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 여기 앉아 함께 예배드렸을 때 너무 감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가르는 휘장은 차마 걷지를 못했어요. 모두 우려했고 관습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1: 아, 그건 저희가 너무 경솔했었던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동안 거들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은 때인지 몰라서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괜찮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인시켜줬어요. 어제 연극을 통해서 휘장을 걷는 게더 좋다는 걸 모두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이 예배당의 목적을 온전히 마무리해 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 1910년 베델 예배당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적힌다. 예배당 휘장을 철거하기로 함. 한 줄의 짧은 문장 안에는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F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5화 한국의 성탄절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망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0: 예,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마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저는 최항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명랑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힘이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능력과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완성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스스로 자라는 씨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씨를 뿌린 뒤 일상을 보내는 동안 씨앗이 스스로 자라 씨를 틔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구원과 영적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일하시므려 우리는 그저 초청받은 은혜를 얻은 자로 겸손히 회개하고 감사하며 그 나라에 참여할 뿐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씨앗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밤의 꿈, 김명숙 씨의 김일호 곡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겨울밤의 꿈 가사 중에 시나브로라는 순우리말이 등장했는데요. 다들 들으셨나요? 시나브로, 이 뜻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나브로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농부가 잠만 자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하나님이 세상에 이미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중에 이미 시작됐고 자라나서 마침내 추수할 때가 되어 낯을 댈 때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니다. 이제 두 곡의 한국 가곡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아무도 모르라고 김동환 씨의 임원식 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 노래하고요. 다음 곡으로 꽃대 이병률 작사의 노영심 작곡으로 바리톤 길병민이 노래합니다.

꽃대, 이병률 작사의 노영심 작곡으로 바리톤 길병민이 노래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의 그 노영심 작곡가가 만든 곡입니다. 앞에 곡은 아무도 모르라고 김동환 씨의 임원식 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 노래했습니다. 꽃도 자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노랫말이 아름답다 못해 가슴이 시리기까지 한대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꽃대를 견뎌내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었죠.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린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 꽃대를 견디면서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우리의 꽃대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고향 김형주 작사 작곡으로 테너 신영조가 노래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렸던 곡은 오늘 권혁수 씨의 이승임 곡으로 바리톤 박흥우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땅에 뿌린 농부는 열매를 맺는 비결을 모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장과 결실을 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조바심을 내기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 전파에는 부지런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꽃피는 날 2024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의 실황음악 함께합니다. 정환호의 작사 작곡으로 테너 박지민이 노래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나라를 향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하는 열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더욱 소망하며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거는 권면한 말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것,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뭐냐? 제자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할렐루야. 제자로 불러서 훈련하셨던 그들을 뭐로?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뭐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뭘로?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 예,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적 용어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을 그 법정 앞에서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증인이 첫째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증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사실 어떤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의가 무너져버려요. 증인은 반드시 뭐냐? 사실대로 말을 해야 증인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죽게 돼요. 왜? 증언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순교를 당하기 시작해. 어떤 사람은 매를 맞이,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뭐냐? 이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순교로 바뀌어져요. 오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복음의 전파의 길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중단되어, 구원사역을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지 못해. 왜? 증인이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그렇다면 오늘 증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증인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인으로 살지 않고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증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냐? 증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아주 견딜 수 없는 고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증인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주시거든 나도 걷게 하라고 해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예수님과 가장 많은 영적인 추억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건 단연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당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그 앉은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어려운 가운데 거하죠. 그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왜? 나는 보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전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전도는 여러분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이 되듯이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증인이 누구냐?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증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면서 너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는 이런 이런 전략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뭐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 꽁꽁 걸어잡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9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 이것이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이만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폭발력. 저희 교회가 산을 그 건축하기 위해서 밀어냈는데 여기 요 자리에 엄청난 돌이 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 이게 돌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지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다이나마이트를 놓고 폭발을 했어. 할렐루야. 팍 터졌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는데 품질관리소에 금이 갔어. 소장이 찾아오고 뭐. 근데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폭파시키는 능력이 뭐냐? 다이나마이트. 이게 뭐냐? 권능이에요, 권능. 이게 있으면 다 돌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야 회복되는 것이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요정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그가 한번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증인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우 나는 실력이 없었어요. 나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뭐 직분이 뭐 이랬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우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잘 들으세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배운 사람을 그래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세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쓰냐?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성령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일의 크기인 거예요. 성령의 크기가 권세의 크기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두렵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담대.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 얘기를 듣게 돼. 야, 작은 거인이다. 이 얘기를 듣게 돼.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건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목회 잘하는 사람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신기해. 물론 그런 사람도 성령을 의지하면 하죠. 근데 이게 되면 이게 안 돼. 이게 되면서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은 이게 되니까 알았죠? 기도는 모든 것을 돌파해. 할렐루야. 목사님, 나를 깐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깐부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 중 우리 중에 뭐 전국 상위 0.1%, 0.00% 들은 사람은 없잖아요. 이슈? 그러면 우리 중에 교만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오.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어요. 모든 걸 돌파하게. 할렐루야. 치유할 자 치료하고 회복할 자 회복하고 승리할 자 승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돌파하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우 난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때 뭐라고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세요.
아이고 나는 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세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증인되냐?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뭐로 보여준다?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보다 강한 게 실제예요. 삶이에요, 삶.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나 예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술 왕창 먹던 사람이 끊으면 말보다 강한 거예요. 담배 하루에 두각 피던 사람이 어느 날 딱 끊어버렸어. 그건 말로 필요 없어.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삶이 능력이다. 시작.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막 집에 가면 잔소리하고 말 많이 하죠. 막 이렇게 따발총처럼 쏘죠. 근데 교회 딱 나가더니 말이 없어졌어. 잔소리가 없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온유해진 거예요. 삶이 능력이죠. 할렐루야.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해보고 그렇지만 진실하게 살죠. 그럼 그 자체가 능력이죠.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 사랑을 실천할 때 말보다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강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뭐 한다고요?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이제 안 봐도 다 편지를 한두 개는 꼭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요 진짜 글씨 못 씁니다. 징그럽게 못 써. 한참 해석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막 흘렸으면 내가 써놓고 나도 몰라. 근데 여러분 편지는 편지지예요. 어떤 종이에 쓰는 게 편지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편지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어디에 쓴다고요? 마음에 쓴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에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복음서라는 거죠. 우리 몸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경을 옮겨놓은 그 글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성경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이야. 각각 쓴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짜 복음의 편지, 복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등짝에, 여러분 가슴에, 이 이마에 다 복음이 써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교회 자는지 10년 됐대. 저 사람은 교회 자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된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고 봐주지 않고요.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있는 그 상태를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은 우리를 복음서로 읽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앞에 오늘 여러분 복음서로 읽혀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서로 읽혀지기를 바라요. 자 지금부터 어떤 사람의 이미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오늘 지금 싹 지우세요. 알았죠? 자 지우개로 지웁니다. 시작. 지우세요. 지웠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잘 쓰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한테 다 싹 지우고 새로 이게 지금 종이를 나눠주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잘 복음서를 쓰시기 시작해요. 잘 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증인이냐?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근데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돼? 예수님이

향하는 곳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가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일은 우리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온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땅끝까지 갔죠. 우린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논산 땅에도 아직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무슨 아프리카까지 가냐고. 우리 교회도 할 일 많은데 뭘 아프리카에 막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케냐, 탄자니아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다. 가면 여러분 많은 시간을 2주 동안 가는데 가는 그 시간에 우리가 호텔에서 자지 않고 침낭에서 잡니다. 침낭에서 잠을 주무셔 보셨습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요, 신방 갔더니 방 안에 텐트를 쳐놨어요. 그래서 무슨 텐트냐 했더니 방이지만 텐트 안에서 자면 잠이 잘 온대. 아, 특이했어요. 그리고 침낭에서 그 안에서 산다. 여러분, 그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침낭에서 잠을 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거기서 끓여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진짜 그거 완전히 캠핑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캠핑할 데가 없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캠핑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갔다 2주 만에 돌아와 거기서 사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간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하나는 사해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에서 물이 갈릴리로 들어와요. 근데 갈릴리로 들어온 물은 다시 또 흘러서 다음 밑으로 사해 바다로 내려가요. 근데 물을 갈릴리 호수가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곳은 살아있어. 고기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아.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에. 근데 사해는 쭉 물을 받기만 해요. 여러분, 사해가 물을 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해수면보다 430m 밑에 있어요. 완전히 밑에. 그러니까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물을 밑으로 흘려보낸 게 아니라 증발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약 8배에서 10배 더 짜.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흘려보내시기 바래요. 물질 있습니까? 물질 흘려보내시기 바래요. 배웠습니까? 배움을 흘려보내시기 바래요. 흘려보낼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셔야 돼요. 교회 오면 나한테 꼭 뭔가 주는 애들 있어요. 근데 안 주는 애보다 주는 애가 훨씬 더 이뻐 보여. 신기해. 걔가 준 거 내가 먹을 막 먹고 막 그럴 것도 아닌데 내가 감탄하면서 먹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때 묻었죠. 응? 뭐 등등 위생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뭐 탐탁진 않아. 제가 생각보다 비유가 약해요. 그런데도 애들이 주면 막 기쁘게 먹어요. 막 맛있다고 하고 먹고.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래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아멘. 여러분 복덩이에요. 복이 된다.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이 복이 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내 평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다고 이러면 안 돼.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복덩어리였다. 그 사람이 나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 인생에 저 인간을 만났나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정말 복된 사람을 만났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 누가 증인입니까? 능력으로 사는 사람. 누가 증인입니까? 오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누가 증인입니까? 땅끝까지 가는 사람. 오늘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

0: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넌 성공해야 돼. 너 유명해져야 돼. 너 부자가 돼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하는 나의 남편 최장로님, 결혼 전에 결혼하면 입양을 하고 싶다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아이 둘 낳은 이후로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부모로, 아버지로, 엄마로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나의 동반자로서 나의 조력자고 그리고 항상 나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지금까지 해준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아직은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우리가 갈 길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당신과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더욱더 노력하고 사랑하자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1: 동반자, 조력자, 후원자. 오늘 아내가 남편을 부른 이름들입니다. 표현을 잘 못해서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는 아내였지만 오늘 남편분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남편에게 쓰는 아내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말을 존중하며 따라준 남편, 그리고 함께 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됐습니다. 참 말로 표현 못할 멋진 가정, 멋진 부부네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일, 또 남편이 묵묵히 또 든든히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표현한 말이 세 가지였죠. 동반자, 조력자, 후원자. 거창한 말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내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같이 걷고 도와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일지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든든한 내 편, 우리 주님이요. 창조주가 내 편이라니, 야, 이것만큼 든든한 게 있을까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함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과 응원을 힘입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멋진

가정처럼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뭐 하시면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미지로 전해드립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여러분들께 링크로 전해드릴게요.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공유해 주셔도 너무나 좋겠네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523번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저녁 아산에서 함께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2607번님 저녁 기도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1234번님 영어로 듣는 찬송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더 반갑고 설레고 기쁜 행저질라 최피디님 감사해요. 인사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234번님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866번님 플룻 레슨 받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잘 배워서 아름다운 찬양 마음대로 불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와, 대단하신데요. 3866번님 열심히 연습하셔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고 싶은 찬양 마음껏 주님 앞에 연주로 올려드리는 3866번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6월 19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도로 일상을 또 마무리하면 또 주말도 행복하겠죠.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세상 다시 보기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더 주목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예방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사항들 알려드립니다. 2주간의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1부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2부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나누고 세상 다시 보기 코너 함께 하실게요.

0: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귀한 시간으로 꾸며볼 텐데요. 최근 한국 교계 안에서 소리소문 없이 스며들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정말 건강할까? 한 번쯤 고민해보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2주간 바이블 백신센터 양형주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자가점검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신사도교회 체크리스트입니다.
1: 예.
0: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신사도교회 그게 뭐지? 이게 새로 나온 이단인가? 하고 낯설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먼저 이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이 신사도 운동은 이제 1990년대에 미국 플러신 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에 의해서 그동안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던 운동들이 이제 체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할 때 이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0: 네.
1: 영어로는 이제 New Apostolic Reformation 이렇게 돼 있어서 Reformation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얘기할 때 Reformation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신사도 개혁 운동과 같은 겁니다.
0: 예.
1: 종교 운동에 방불할 정도의 아주 큰 개혁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이제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그동안 교회가 중요한 직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죠.
0: 네.
1: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도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사도의 전승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그 터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사도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사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0: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사도의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피터 와그너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사도 연맹을 결성을 해서 자기들이 이 시대의 사도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연맹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운동입니다.
1: 네.
0: 사도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뭐가 사도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사도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이제 이 현상들 또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이제 직통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계속되고 또 예언이 계속되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기존 교회가 갖고 있던 성경만으로는 안 되는 이 한계를 사도들의 계시를 통해 이제 새롭게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 예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이게 기존의 교회가 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깎아내리고 이제 이 시대 참 교회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는 주장을 은연중에 자꾸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신비현상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 그러나 성경에 말하지 않는 현상들을 추구하다 보면 건강한 성령운동이 아닌 이교도적인 성령운동을 많이 추구하게 되고요. 또 이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세븐 마운틴 칠대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 신사도의 영을 받은 이 신사도의 교회가 이 시대를 변혁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일곱 개 영역인데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가정 이 칠대 영역을 이제 신사도의 교회들이 이제 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뭐 하나 더 추가해서 팔대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사도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사도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들, 이들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1: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
0: 예,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의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인 것처럼 또 잘못된 것처럼 종교의 영으로 매도하면서 특별한 신비 현상을 추구하고 또 이제 계시, 직통 계시를 추구하면서 성경의 계시보다 더 권위를 위에 세우면서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사도의 권위와 능력을 이제 위에 있는 그 사도 연맹으로부터 이 계보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뭐라 그러냐면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1: 임파테이션.
0: 예, 능력을 전이한다. 사도의 권위를 전이한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받은 이가 또 다른 이들에게 임파테이션을 하면서 그 비슷한 이제 이게 이 교도적인 신비 현상이 자꾸 나타나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사도 운동은 이제 이미 주요 교단 한국 교회의 이제 주요 이단들로부터 2000년대 초부터 불건전 운동으로 또 참여하지 말고 교류하지 않도록 이단 사이비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고신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불건전 운동으로 그리고 11년에 다시 한번 2011년에 불건전 운동으로 확인을 하고 합신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참여 및 교류 금지 또 기장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이제 도입 참여 금지 교류 금지를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여의도 기하성 여의도 성령운동을 하는 여의도 네.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듣고 보니까 방심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체크리스트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예방주사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1: 오늘 목사님과 함께 체크리스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체크리스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샵 9330번으로 리스트라고 문자 주시면 바이블 백신센터에서 정성껏 제작한 이 신사도교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PDF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1번부터 쭉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우리의 주제가 혹시 신사도 교회일까? 잖아요.
0: 예.
1: 먼저는 이 체크리스트가 어떤 리스트인지 말씀해 주시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먼저 이제 이 신사도 교회일까에 대한 이 체크리스트는요.
1: 네.
0: 미국의 그 스티브 핫산이라고 하는 이단 사역 전문가 또 심리 상담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만든 이 바이트 모델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바이트 모델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

0: 단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 이것들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1: 네.
0: 바이트라고 할 때는 BITE 그래서 이제 물다 뭐 그런 뜻인데요. 네. 뜯어 물다 물어 뜯다. 이 B 같은 경우는 이 behavior control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 안에 있는 신도들의 행동을 고도로 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그 안에

0: 단체에서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는 선악과다. 그거 먹으면 너의 영이 혼동되고 헷갈려서 영적으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인터넷도 보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게 대부분의 이제 이단 단체들이 하는 전형적인 이 인포메이션 컨트롤,
1: 네.
0: 정보 통제의 메커니즘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BIT 이 중에 T가 있는데 T는 thought control. 그러니까 사고 통제입니다.
1: 네.
0: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족이라도 절연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통제하는 것. 이게 네. 바로 이제 그 사고 통제이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E가 있는데요. 바이트의 E는 뭐냐면 emotion control입니다. 이거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 이렇게 느끼는 건 네가 옳지 않아. 저렇게 느껴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세뇌 과정인 거죠.
1: 예.
0: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바이블 백신 센터에서는 하나를 더 붙였는데 이제 R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터가 되는데 바이터 하면 물어뜯는 자 이런 뜻이죠.
1: 네.
0: R은 뭐냐면 relation control입니다. 관계 통제입니다. 그 이단 단체, 사이비 단체 또 고도로 통제적인 집단 안에 있다 보면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제 단절시키는 거죠. 너 쟤랑 얘기하지 마. 너 쟤랑 가까이 하지 마. 또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거니까 절대 너희들 다시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마. 여기에 있었던 부당함을 이들이 느끼고 나간 건데 접촉하면 알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절대 그들은 이제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만나지 마라 이러면서 관계를 통제를 시킵니다.
1: 아, 다 통제네요.
0: 예,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모델은 뭐냐면 고도로 통제적인 집단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1: 예.
0: 저희 바이블 백신 센터에서 뭐 전국 각지에 이 신사도의 영향을 받은 여러 단체들 사실 신사도는 교회만이 아니라 단체, 선교단체들 또 선교단체를 표방하는 이 여러 단체들 안에
1: 네.
0: 스며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사도 운동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이들이 그런 신사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이 단체를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1: 네.
0: 그런 고도로 통제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데 이게 교회가 이제 자꾸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라고 할 때 아, 요런 특징을 살펴보면 이게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신사도 영향을 받은 교회나 또 단체인지를 알기 때문에
1: 네.
0: 빨리 체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자, 오늘 바이터 모델 저희
0: 예.
1: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B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B는 Behavior Control, 행동 통제입니다.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선교단체는 이 성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죠.
1: 네.
0: 그러나 이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단체나 교회는 이 성도들의 일상을 교묘하게 하나 둘씩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연애, 결혼, 학교, 이사, 직장, 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그 단체의 영적 권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받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직장 가지도 못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학교를 진학하지도 못합니다. 승인받지 못하면 연애하다가도 억지로 헤어져야죠. 그래서 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영적 권위자가 너희의 새로운 영적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영적 아비라는 표현을 또 쓰네요.
0: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영적 아비, 영적 리더에게 일상생활, 만남, 장소, 생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독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1: 보고까지 해요? 정기적으로?
0: 예. 보고합니다. 그들만의 이 메신저나 텔레그램이나 뭐 톡 플러스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고라는 말이 좀 통지처럼 느껴질까봐 어떤 데에서는 감사 제목을 매일 보고해라. 감사 제목을 매일 나누자.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을 올려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안에는 그들의 깊은 마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거를 보고 고도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1: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은 일반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 거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네. 매일 올리게 하는 겁니다. 매일. 안 하면 왜 감사 제목을 안 올리냐. 이게 이제 예, 자꾸 이제 은근한 압박에 들어가는 것이죠.
1: 네.
0: 예,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면은 그 단체 안에서만 있게 하다 보니까 주중, 주말, 교회 모임 또 선교 단체 모임이 너무 많아서 가족, 친구, 개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1: 아.
0: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단절이 되는 것이죠.
1: 네.
0: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너 여기 떠나면 여기가 참된 교회고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영, 참된 사도적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데 여기 떠나면 너 저주를 받고

0: 질병에 걸리고 사고 당하고 누구를 봐라 쟤는 가다 교통사고 당했고 누구는 질병을 당해가지고 주저앉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배교하면 너는 이제 지옥 간다는 식으로 지옥불이 기다린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거 하면 완전히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서 이게 떠나려는 게 너무 무섭고 떠나겠다는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듭니다.
1: 그러니까 사람의 공포심을 어떻게 조장해서.
0: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목회자의 생일이나 그 단체 대표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거의 반강제로 거액의 선물을 헌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이하게요. 이 신사도 영향을 받은 저희들이 여러 단체를 상담하고 여러분들을 상담하는데 신사도 영향을 받은 단체, 선교단체, 교회, 여러 단체 보면은 이 신사도의 영적 아비들에게는 1인당 각출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선물, 현금 이런 것들을 이제 드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문자를 해서 돌리고 걷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헌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의 이동이라는 거죠. 신사도 교회로 부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부가 이동할 때 많이 부를 얻어야 되니까 너희들 헌금을 지금 많이 뿌려야 된다. 심지어 없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할 것을 종용합니다. 빚낸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자, 첫 번째였습니다. B, Behavior Control, 행동 통제 우리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는 Information Control이네요, 선생님.
0: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정보 통제인데요. 예, 건강한 교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채널, 다양한 정보에 열려 있죠. 그러나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단체나 이 교회들은 외부의 정보를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보시면 신사도에 대한 비판 자료나 다른 교단의 자료를 이 종교의 영, 바리새인, 또 사탄의 말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뭐가 이제 좀 비판적인 게 나왔다 그러면 사탄의 말을 보지 말라고 아예 못 보게 합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를 보면 이 목회자의 예언과 직통 계시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또 이걸 듣다가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이런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1: 네.
0: 자꾸 육신의 생각. 대로 말하지 말고 그거 위험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다. 어떻게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영적 아비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 설교, 다른 목사님 말 못 듣게 하고 또 신학 서적 보는 거 아주 위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죠.
1: 네.
0: 예. 그래서 이 영적 아비의 말만 들으라고 해서 큐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게 하고요.
1: 네.
0: 거기서 가르치는 것만 매일 듣게 합니다.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1: 그러니까 영적 아비의 말이 진리다. 이런
0: 그렇죠.
1: 식이네요.
0: 영적 아비가 나눈 말씀만 들어라.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신학교는 별로 배울 게 없다. 그 기름 부음 없는 교수한테 가서 뭘 배우겠냐. 사도의 영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정통 신학교를 경계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나 선교단체들은 거기서 훈련받고 다 이제 사역자로 세우지만 기존 신학교, 정통 교단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자로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 교회 출신으로. 그래서 외부의 이런 사역자들을 절대 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왔다가는 물 흐리기 때문에
1: 예.
0: 영이 맞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세우지를 않습니다. 영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영이. 그 영을 받고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아비의 마음으로 목양을 한다는 거죠.
1: 야, 위험합니다.
0: 네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인터넷 비판 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오면, 너희들 그거 절대 보지 말고 일단 비판 댓글을 올려라. 그리고서 막 글을 올려가지고 그 주장이 묻히게, 글이 막 올라가게, 막 다른 글을 올라가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건강한 비판의 글을 이제 묻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1: 그렇게 정보를 통제하는군요.
0: 예, 예, 통제합니다.
1: 네, 계속해서 반박하게 만들고.
0: 그렇죠. 그렇죠.
1: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친다는 게.
0: 그렇죠.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거죠.
1: 네. 네. I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T죠.
0: 예, T는 예, thought control이라고 해서 이제 사고 통제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베레아 성도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상고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신사도 단체나 신사도 교회는 이런 생각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것으로 경계를 하죠.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11번째 보시면 이 사고 통제 중에 이 교회가 신사도 교회인지 이단성 있는 교회인지 의심을 하면 거기 보면 자체적으로 이단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 교육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랑 상담받으라고 그래요.

0: 그러면 그 교육자랑 상담받으면 절대 이단이 아니라 그러죠.
1: 그렇죠.
0: 여기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여기 안심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 그 교회에 상담자를 두는군요.
0: 그렇죠. 그 선교단체나 그 교회 안에 이단을 공부한 분이 있으니까 이 분한테 받아라. 그러면 신사도가 전혀 이단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는 신사도가 아니다라고. 아니, 신사도가 이단이 아니라기보다 우리는 신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우리는 다르다.
0: 예, 다르다. 우리는 정통교단에 속한 건강한 바른 교회다.
1: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뇌당하는 거네요.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 바이터에 해당하는 이 통제 메커니즘들을 잘 분별해서 네. 해당되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분별을 하고 또 필요하면 상담도 요청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12번째는 어떤 거예요?
0: 예, 12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일에 의문을 품으면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라.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의문 자체를 못 가지게 만드는 거죠. 예, 사고를 통제하는 겁니다.
1: 제가 배우기로는 목사님 우리가 예. 건강하게 성경을 읽으려면 자꾸 질문하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좀 더 깊게 말씀을 상고하고 목사님 말씀한 배려와 성도들처럼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예.
0: 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데 왜 토를 다냐. 너 네가 직접 들어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렇게 사고 통제를 합니다.
0: 예, 예. 네. 그다음 13번째 보시면요. 자신들이야말로 이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강조하면서 안정감을 주려고 하지만 교회 운영이나 예전 그리고 조직은 교단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교단들은 예전이 있단 말이죠.
1: 그쵸.
0: 예를 들면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다. 그런데 장로교회 예전이 하나도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교단이다 하는데 그 교단의 특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째는요. 신사도 운동을 우리가 이제 비판을 받으면 아니다. 우리는 순복음처럼 성령 운동을 할 뿐이다. 이 시대에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 운동이 점점 없는데 이렇게 뜨겁게 우리처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신들의 이 운동을 이제 성령 운동으로 포장을 하죠. 사도가 필요하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하는 운동과 예. 정말 순수하게 성령을 사모하며 하는 성령 운동과는 차이가 있죠.
1: 예, 그렇군요. 예. 15번째는요?
0: 예, 15번째는요. 신사도적 운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그것이야말로 주변의 조롱과 모욕을 받는 참된 교회라고 여기게 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위험한 교회다, 가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이다. 교회를 참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은 당연하게 일어나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렇게 사고 통제를 하는 네, 예, 그런 네. 경향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바이터 모델로 체크하는 신사도 영향 자가 진단표 여러분들과 네. 함께 나눴는데요. 자, 오늘 BIT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나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체크리스트 신청해 주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전 9330번으로 리스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가 다음 주 2부에서는요, 예. 체크리스트 중에서 오늘 살펴보지 못한 항목들 위주로 보면서 점검하는 시간 가질 텐데,
0: 네.
1: 짤막하게 다음 주 예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남은 이 바이트 모델의 두 부분, 감정 통제와 관계 통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이단 사이비 단체의 공통적인 특징들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신사도 운동만의 특유한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네. 신사도 운동에 나타나는 고유한 위험 신호들을 추가적으로 다 함께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시면서 나 좀 급하다. 예. 상담 받고 싶다 하는 예.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저희가 드리는 그 체크리스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바이블 백신센터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0: 예.
1: 적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곳에 연락하시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백신센터 양형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끝자락에 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것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게 하시고 서로의 차이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직장에서 정직함을 선택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세상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자녀, 이웃이 보기에는 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저녁 기도문입니다. 아직 받기 전이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세상 다시 보기 시간에 신사도 교회인가라는 주제로 신사도 교회 체크리스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리스트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그 체크리스트 PDF 파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65번님, 퇴근 중에 너무 좋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8865번님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9313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습니다. 세탁소 하는데 배달하면서 은혜롭게 듣고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313번님, 안전하게 또 운전하시고요. 5329번님, 모든 분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 2753번님, 기도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101번님, 오늘도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행저전라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애쓰셨어요. 자, 이렇게 기도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7시가 되기 전까지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매주 금요일 저희가 세상 다시 보기 시간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듯이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리스트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리스트라고 세 글자 보내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18장 1절에서 10절과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현대사회의 위기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없으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객관적인 어디에서나 맞는 그런 도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기준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덕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덕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을 부인하고 절대 진리와 절대 도덕을 부인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도덕을 주셨다, 하나님이 도덕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만 도덕성이 있는데 이 도덕성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도덕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도덕의 당위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도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덕성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도덕성의 기원은 각 개인에게 있다. 도덕적 주관주의입니다. 도덕은 어디에서 누가 주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도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각각 도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걸어갈 때 제가 쫓아가서 뒤통수를 살짝 때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리하지만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뺏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왜 때리냐? 왜 내 물건을 빼앗냐?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저희 대답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뺏고 때리는 게 나에게는 도덕이거든. 나에게는 좋은 거야. 도덕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주관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어볼 때 도덕적 상대주의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개인마다 도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마다 도덕이 다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도덕이 틀리고 저 문화의 도덕이 틀리고 그래 절대로 옳은 도덕은 없고 각 문화마다 사회에서 도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믿을 근거가 참 빈약합니다. 만약 도덕이 상대적이고 문화마다 다 도덕이 다르다면 이 세상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객관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도덕이 없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에서 민족마다

자기 언어를 발전시켰습니다. 도둑처럼 자기 언어를 발전시켰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 아프리카 사람은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만 알아듣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세계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동네에 가도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강제로 때리거나 폭행을 하면 나쁜 것이다 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보다 악한 행동보다 선한 행동이 더 좋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동물은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본능도 있지만 이 이성적 직관과 도덕적 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도덕이 있다라는 것은 각 사회마다 도덕이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각 사회에서 도덕이 발전했다면 이 도덕과 저 도덕을 견주어서 어느 도덕이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명인의 도덕이 저 식인종의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은 나쁘고 문명인의 도덕은 좋다라고 말을 한다면 무엇을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견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 일제강점기 때 대한의 여성들을 붙잡아서 나쁜 짓을 막 시켰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일본 사회에서 그 당시 우리는 옳은 것이야 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절대적 옳음이 있다는 것은 도덕이 상대적이지 않고 각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덕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물어볼 때 진화론자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진화되었기 때문에 도덕성이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 자체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뀌고 무기물 중에 아미노산이 생기고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에서 단세포가 생기고 다세포로 생기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형성해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물질의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상 중에 물질에서 정신이 발전됐다라고 하는 이론이나 합당하게 받아들일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물질이고 특히 도덕은 진화론은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진화론은 살다가 뭐 살아남는 것이 좋은 거고 살아남는 게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지향점이 없는 것이 진화론의 특징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진화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진화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라는 생물학자죠.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근간에는 아무런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악도 선도 아무것도 없다. 단지 무의미하고 냉담한 상태만 있을 뿐이다. 진화론으로 보면 이 세상은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선도 악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진화론이 도덕의 기원을 밝혀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 마음에도 아니고 세상 사회에서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다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도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인간이 도덕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가? 초월자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도덕의 기준이 되시고 도덕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을 쬐어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과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견주어 봐서 좀 더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덕은 하나님이고 절대 권위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8장 4절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도고 자다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법들을 따라 행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이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0절까지 그런 말씀이 그 전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장에.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명령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규례를 행하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가족이 핵가족이지만 대가족이 있다 해도 지금 대가족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확대된 대가족이에요. 그게 남녀가 많았습니다.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와 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성애를 하지 말고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활 속의 규범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은 동성애와 수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3절을 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섭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동성애와 수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은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19장을 뛰어넘어서 20장에는 너희가 만일 이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일 거다.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거 큰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이 윤리의식이 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고 명확하게 동성애는 제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하지요. 목사님, 지금 레위기 18장, 20장 이 말씀은 제사법과 관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사법 의식법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법이 다 폐해져서 이제 동물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말씀도 싹 다 폐해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사법이 아니라 이게 도덕법이에요. 보편적 도덕법. 여러분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라. 같은 구절에 같은 장에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게 옳고 지금도 옳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이 쓰여져 있는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그거는 옛날에도 옳고 지금도 옳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악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레위기가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냐?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사람이 특별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 특별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구분하였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의미냐?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불륜도 아름답게 만들고 간음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가 성혁명 변혁의 시대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혁명 변혁의 시대. 이걸 우리가 좀 배경이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특별한 혁명이 뭐냐 하면 마르크스주의 혁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르크스주의 공산혁명의 계급투쟁의 핵심인데 잘 알다시피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이 불평등함을 프로레타리아, 이 피지배계층이 폭력을 통하여 뒤집어 엎어서 평등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공산혁명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가 이것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일부 제한적으로만 성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968년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8혁명,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68혁명, 문화혁명이 프랑스에 일어났는데 그때의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금지를 금지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지하고 뭐 이런 얽매인 모든 규범들을 다 해체시켜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자유혁명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68혁명 금지를 금지하라 이 물결이 휩쓸어가면서 여기에 뭐가 달라붙었냐면 무신론이 달라붙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니체 사상 그리고 프로이드 사상이 함께 뭉쳐서 신자파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론적 사상이에요. 이 무신론적 사상이 이제는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합니다. 전에 실패한 것은 뭐냐면 계급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제한적이고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을 혁명시켜서 여기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네가 고를 수 있는 거야. 사회가 규범을 할 수 있는 거야. 사회가 자기가 원하면 남자도 여자 되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인데 이게 세계적인 밀물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세계적인 지금 지배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성혁명의 물결이 들어오는데 여기 방해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방해세력이 누구냐 하면 성을 중요시 여기고 결혼을 중요시 여기고 출산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한 세트로 묶어져 있는 이걸 성과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체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무신론적 신자파주의가 성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 가치관이 세계관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우리는 성과 결혼과 아이, 출산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걸 해체시키고 비판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그래서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성혁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역차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조차도 못하는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입법이 지금도 계속해서 22대 국회에도 많은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입법부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법부도 위태롭습니다. 사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결을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는데 이게 옛날에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불과 9일 전에 6월 5일에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성간 사실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A라는 동성애자가 B라는 남자 동성애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B라는 동성애자가 C라는 동성애자 남자를 사귀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거 불륜이다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법은 1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륜이 되려고 하면 가족이 돼 사실혼이 돼야 되는데 결혼을 하거나 사실혼이 되려면 헌법에 의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거나 같이 살아야 사실혼으로 인정하는데 당신들은 남자와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혼이 안 됩니다. 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항소심에서 올라갔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이 동성끼리 동거하는 것이 결혼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용어를 쓰냐 하면 사실혼 유사생활 공동체다. 사실혼 유사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내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혼 유사생활공동체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입법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올려야 그걸 근거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사님들이 입법부가 하기 전에 자기들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외국 사례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입법화되고 벌써 판결이 된 미국의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동성결합을 승인했는데 동성결합을 승인했던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소브빌이라는 도시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에 다자결합을 미국 최초로 법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다자결합. 여러분 다자결합이 뭔지 아십니까?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가 같이 사는 것도 부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독교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역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사는 것이 가족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자결합을 통해서 가족의 개념을 싹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준이 어디 갔냐는 거죠. 가족이라고 할 기준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아노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에 유럽에서 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개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매거진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고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만큼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6절 봅니다. 너희는 이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불하고 그 땅도

0: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그려하는 그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더러운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도 그들을 토하여 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의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위에 성적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한 형제자매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끌어안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합니다. 진리는 명확하게 지적하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도와보라. 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감각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어 사고 구별되어 살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저는 단언컨대 성혁명 사회는 분명히 감각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성혁명을 추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조기 성애아를 가르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것도 부모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남자아이가 여자로 바꾸고 여자아이를 바꾸는데 그것도 정부 돈을 대어주어서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사회는 감각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상을 나아갑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알려주는 삶은 이 땅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마라. 이 땅의 만족과 감각적 쾌락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이 땅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비난을 받으라도 우리 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세상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정의 가치, 진리의 가치,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장하는 가정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4: 상처가 깊으면 낫는 시간도 길다고 합니다. 아픔과 슬픔의 깊이만큼 애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천국 갔는데 뭘 슬퍼해 하는 것은 폭력이 됩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아프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사람에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실의 크기만큼, 슬픔의 크기만큼 울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약이 되고 곁을 지켜준 이들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섬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한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는 방향을 잃기 쉽고 또 잘못 들어선 길을 되돌아오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데요. 잠언은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길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늘 발견하게 되니까요.

네, 찬양일보 오늘 첫 곡으로 앤디 파악의 곡으로 구원자 메사이어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그분 어린 양 되신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인데요. 전반에 흐르는 아일리쉬 휘슬과 어쿠스틱 연주가 아주 멋지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 비로소 길이 보이고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무는 복된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켈틱 워십 음반 가운데 홀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lone, 그리고 이어서 Women of Faith의 곡으로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Stuart Townend의 곡으로 겟세마네라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네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프라미스 밴드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함께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덕행을 쌓음으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하시고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고, 그분은 초대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다가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잔잔한 찬양들로 출발했습니다. 나무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어서 엘샤인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독생자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길밖에 없음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초대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28번님께서는 저녁 시간 내 삶의 노래로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귀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9459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계속해서 풍성한 이 방송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945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 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762번님께서는 아기가 방금 잠들었고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저를 또 응원해 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뭐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준비했는데요. 저의 간증이 모두 담긴 찬송가를 하나 고르자면 바로 이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하면서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나 결단하는 찬양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찬양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시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밤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요즘 인터넷 검색창이나 SNS를 켜면 성공하는 법, 돈을 많이 버는 법, 인생을 스마트하게 사는 비결 같은 처세술과 트렌디한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듯한 논리와 화려한 말솜씨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장 세련된 기준과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유행이 되어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경고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느라 정작 성도의 유일한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주의하라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는 삶은 화려해 보일지언정 결국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들 뿐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음이 잠잠해지는 이 밤에 헛된 속임수에 이 세상 지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안을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송영주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피아노 연주 찬양과 땡스기빙 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인터넷 세상에 퍼져있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돈 이렇게 해야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여행도 다니며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세련된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리는 유행에 불과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세상 지식은 우리 영혼의 기준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뒤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한 주간의 복잡한 소음이 잦아드는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

마음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하고 고요한 평안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안정을 찾는 이 밤 그리고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로 이 한 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누고 찬양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레거시 퀄텟의 주 음성 외에는 영어 찬양과 최지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조병호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 세 곡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홍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300명의 기드온 용사, 대전극동방송을 함께 이끌어주실 300분의 동역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만 머물러 있었던 대전극동 방송이 이제 청주와 충주를 넘어 이 중부권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군가가 복음을 갈급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생수와도 같은 시원한 말씀이 흘러가도록 중개소를 만들고 또 복음만

오직 예수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으로 인해 오직 생명을 끊기지 않고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마음 묵상 보내드릴게요. 마음 묵상.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따르면서 그 어긴 부분을 제사로 대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보다 온전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신 더 편한 방식의 신앙 행위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삶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 헌금이 관계의 회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 안에 담긴 진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과 삶으로의 응답입니다.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들음이 삶을 바꾸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해집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Heart of Worship Korean 앨범에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김일성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엘라 피츠제럴드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띄워드릴게요.

긴 기다림 끝에 지친 너에게 나의 사랑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나의 뜻이 삶 속에 자라나는 시간이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오늘도 일하고 있단다. 보이지 않아도 너를 향한 새로운 길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렴. 때로는 준비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 하지만 그 모든 기다림 속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때를 준비하고 있단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나는 은혜를 심고 있단다. 나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너의 모습을 가장 기쁘게 바라보고 있단다. 나의 사랑아, 오늘 내가 흘린 눈물도 기도로 쌓아온 하루도 누군가를 향한 작은 사랑의 손길도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는단다. 세상이 빠르게 너를 밀치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나는 이미 너의 끝을 알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오로지 나를 신뢰하며 오늘의 걸음을 내딛으면 된단다. 그리고 언젠가 너는 깨닫게 될 거란다. 기다림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너의 인생이 곧 내가 사랑으로 써내려간 이야기였음을. 가장 완전한 때를 준비하는 하늘 아버지가.

마커스 워십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와 바리톤 김민성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루카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조선의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인데요.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때리고 장대원 교회당을 부수기도 한 그는 평양에서 유명한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이런 환상을 봤음에도 즉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수아렌 선교사님에게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큰 소리와 같은 외침을 듣고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셨고 이 소문이 평양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놀라운 변화에 평양이 부흥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도 바울이기까지 수아렌 선교사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해서 이기풍 목사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고 이미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아 메리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보혈을 생각하면 왜 피로 깨끗해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내가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은 과거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을, 현재를 분명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어노인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십자가, 텐트 메이커스가 부른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븐 컬셰프만의 I Will Be Here, 캐티 트로콜리의 Go Light Your World,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841번님께서 김도현님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럽에서도 극동방송은 은혜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극동방송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항상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톰린의 Our God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크리스톰린의 Our God. 해외에서도 극동방송을 앱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저도 해외 나갔을 때 극동방송을 앱으로 듣습니다. 물론 시간차는 좀 시차가 달라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분도 아마 극동방송 앱으로 방송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앱 깔지 않으신 분들은 앱 설치하셔서 들으시면 이래저래 필요할 때, 라디오를 못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은혜, 소망의 바다의 난여화로,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스마트폰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은 심심함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공감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나 SNS를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최근에 심심했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 또 마음이 심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과의 연합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심심해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세상의 소리와 스마트폰에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나고 또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성전을 풍성히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또 부를 때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이어서 조수아가 부르는 주 음성 위에는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좋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더 주님으로 채워져 갈수록 체험되고 또 느껴지고 그리고 와닿더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더 깊이 채워지는 그런 마무리 또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진아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김동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예수 안에 소망 있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의 음성으로 찬양 이어지는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하시지요.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픔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예수께 가서 힐난하며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전설적인 왕 다윗도 피난 시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성전의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성전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 세운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정죄하려는 데 있지 않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 더는 멍에가 아닌 진짜 안식이 되도록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안식일보다 그리고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짐과 그 위에 율법과 같은 짐마저 버겁게 감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참된 샬롬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용서를 받고 더 깊은 위로를 받고 더 깊은 긍휼을 입게 하셔서 저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0: 윌러브의 찬양을 함께 하신 임예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안산 시리밥창단이 부릅니다. 다 감사드리세.
1: 기뻐하라. 너희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다 감사드리세였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찬송드릴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는데요.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가스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주나목의 힘을 내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국내에 있는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저희 방송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좀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듣고 계시다가 오늘 이 늦은 시간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영의 멘트를 또 드렸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찬양들, 또 고백의 찬양들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정예원의 구별 들려드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말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은 사람들처럼 물론 자격을 얻었죠. 구원의 자격을 얻었고 정말로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격도 얻었죠. 그걸 부인하거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당연히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전의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별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도 그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원하고요. 자, 또 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김강연의 찬양입니다. 폐허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으라고요. 아, 견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지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말씀에, 예를 들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고, 내 상황에서 어떻든지 간에, 다시 회복시킬 주님의 선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그죠? 마치 나한테 있는 이 몇 가지의 사건들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던져주시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욕심이죠. 욕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답은, 나의 원하는 답은 분명히 있지만, 그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농장에만 햇빛과 비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기업만 축복하시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시거나 크리스천만 골라서 병을 고쳐주어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만 받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 멸망하게 되죠. 당신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그리고 이광희 선교사님의 주예수나의 당신이여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행복한 아침의 마지막 글이 저는 잠깐 이렇게 멈추게 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당신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죠. 너무 당연하게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은, 제가 잠깐 멈추게 됐던 거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으로, 정말 삶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너무 당연하게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움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믿어지고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잠깐 멈칫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유혹을 하시려는 도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런 도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흔들

않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내지는 성장으로 내지는 회복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송정미의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희망가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송정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 오늘 특별히 꼭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6월은 무슨 달인지 아시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걷고 있는 이 환경,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실은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고 그 국민이 살아가는 이 국가, 이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꿀 수 있는 꿈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도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환경과 이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만 복받았다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고 또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를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송정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강주현의 달빛가스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문자사연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1069번입니다. 샵1069,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지금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달을 못해드려요. 오늘하고 내일 주일 양일간, 토요일 주일 양일간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내시는 분은 다음 주 토요일도 오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501호님, 6월 13일 01시 2초에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또 또 여러 곡들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좋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청곡 있습니다. 신청곡은 역시나 위럽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냐면 주님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싶어요. 어떤 문제 풀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 이 답은 뭐예요? 이런 기도들. 네. 501호님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늘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잔잔한 찬양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들려주세요. 네, 9507님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68님 또 기도의 제목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교만함과 또 약함과 그것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요. 정결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고요. 또 허리, 아픈 허리, 다리, 어깨 등을 고쳐주시길, 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잠자는 동안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7568님 건강하세요. 7274님 오늘은 아들 생일이네요.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아멘. 7274님 모르고 적으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네, 7274님 아들의 생일을 축하드릴게요. 뭐 좀 지나긴 했지만 원래 생일은 뭐 한 달간이 생일이잖아요. 네. 8894님 오프닝에서 치열하게 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한 주 정말 치열하게 저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살았던 것

그래도 안 되는 제가 한심하고 지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겠죠. 아,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8894님께 또이 치열한 삶을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함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주님이 부르심이에요. 너 약하지? 아이고, 그래, 너 부족하지? 맞아, 너 부족해. 너 약해. 이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있어. 그리고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8894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또 승리하는 또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312님, 네, 신청곡을 주셨는데 주께서 일하시네 부탁드려요 했는데 주께서 일하시네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주가 일하시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0778님, 엄마랑 싸웠어요. 어제 가정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엄마랑 싸운 게참 마음이 아프죠. 생각해보면, 엄마랑 또 싸우고 아빠랑도 좀 싸우긴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6282님, 6월 14일 날 올려주셨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신청 찬양곡 들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샬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놓고 있고요. 6418님, 아이고, 네. 복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처음 하는 백호 캠퍼스 네 번의 밑작업 선을 그린 후 건조 중 6월 첫날 LA에서 다시 백호 캠퍼스를 사놓고 엊그제 처음 화이트로 밑작업 후 바라보는 이 시간도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업 가운데 더 은혜의 영감을 빛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6428님, 저는 미술 잘 모르지만 미술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색감을 쓸수 있을까? 6428님의 고민, 또 기도 제목이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5015님, 출첵이요. 웬일이세요? 6월 14일 날은 거의 끝날 때, 1시 59분에 올려주셨어요. 어제 기프티드, 히스플랜 곡 너무 좋았어요. 두곡다 선곡, 한 번씩 들어봤던 곡이거든요.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 노래 틀어드리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곡이 두 곡이 있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일하시네 있고요. 사랑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이세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일단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다음에 김석균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 두 곡의 찬양 먼저 듣고.

김석희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였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잘 왔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김승희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이제 햇살은 더욱더 눈이 부시고 나뭇잎들은 저마다 가장 짙은 초록을 뽐내는 6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6월의 나무들을 보면은요, 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푸르게 키워내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뜨거운 볕 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네,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어떤 가뭄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청청하게 하시는 주님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 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장 곧 술관원의 두두머리와 떡관원의 우두머리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었는데 그곳에 요셉도 갇혀 있었다. 진위대장이 요셉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배정하니 그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곧 옥상에 갇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모두 한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각기 의미가 다른 꿈이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 살피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주인 집에 달린 옥사에 자기와 함께 갇혀 사는 바로의 그 관원장들에게 어찌하여 오늘 그대들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 라고 답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무릇 해석을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소. 어서 나에게 이르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술관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 앞에 한 포도나무가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순이 도드니 자라나 꽃을 피우고 마침내 포도송이가 무르익었기에 내가 바로의 잔을 내 손에 들고 그 포도들을 집어 바로의 잔에 넣어서 짜내었고 마침내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들었어.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요 사흘 안에 바로가 그대의 머리를 들게 하여 그대를 제자리로 되돌릴 것이니 그대는 그의 술관원으로 있던 이전의 관습대로 바로의 손에 그의 잔을 올려드릴 것이요 그대가 잘 풀리는 때 부디 나를 기억해 주시오. 아무쪼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내 이야기를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빼내 주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땅에서 팔려왔고 여기에서도 지하 감옥에 던져질 만한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아니하였소. 떡관장이 그 해석이 좋아 보였으므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흰 떡이 담긴 세 바구니를 내 머리에 이고 있었어. 맨 위에 있는 바구니는 바로를 위해 구운 온갖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 떡을 먹고 있었어.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오. 세 바구니는 사흘이며 사흘 안에 바구니가 그대의 머리를 들어 올려 나무에 매달 것이니 새들이 그대의 몸에서 그대의 살을 발라 먹을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가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관장과 떡관장의 머리를 그 신하들 앞에서 들게 하고 술관장을 복지시켜 자기의 신하들이 반내려 두니 그가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려드렸으나 떡관장은 메어 달리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하였다. 이때 술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잊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1997년도에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입국하게 됐는데요. 한국에는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죠. 제가 북한에서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코 만몬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에서도 최북단 지역인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 속에 자아 비판과 또 타인을 이렇게 호상 비판하는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일상의 삶, 또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또 수많은 명목으로 인민의 삶을 쥐어짜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쌀밥에 고깃국은 아니지만 옥수수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까지는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탈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하는 언니도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4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저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군에서 사망한 해입니다. 부모님이 기절하시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아들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지도 못했고요. 저희 오빠는 서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신을 건지지 못해서 부대 찾아갔을 때 빈 흙 무덤만 봤습니다. 그리고 검은 종이에 박힌 전사증이라는 종이 한 장만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하루 세 때를 먹어야 이 기초 체력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 행군이 탁 시작되니까 하루 세 때는 고사하고 한 때도 못 먹는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생기별로 인해서 장마당에 꽃제비로 물이 져 나오고 행방길 막 나가기 시작하고 1996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

42도 사이를 오고 가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에서는 전봇대 소리가 잉 하고 울립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립니다. 그러고 기절하고 그때 쓰러져서 일어 못 나면 죽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죽은 나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 병은 전염병이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 아버지, 어머님도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은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죽음은 확정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성애의 힘. 저희 어머님은 정신줄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 생때 같은 내 아들을 마음에 묻었거든요. 시신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면 내 손으로 남편도 파묻어야 되고 내 두 딸도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신줄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한 어디 가서 쌀 하나라도 구하느라고 헤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결심을 합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새끼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97년도에 두만강을 건네줄 브로커를 찾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그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중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조직에 가서 발설하는 순간 우리 엄마는 사형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관리소로 끌려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브로커를 어머님이 혼자서 3개월 동안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에 어머님의 그 수고로 인하여 2003년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 2003년도에 한국에 왔으니까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야, 살았다. 야, 이제는 북한에 잡혀갈 일이 없어. 살았다. 타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쫓겨다니면서 그 억울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메뚜기 마냥 여기 뛰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숨어 사는 인생이지만 이 작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가축들도 배불리 먹는 그 쌀밥과 고깃국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고향을 등지고 타국에 나와서 유리방황하면서 이 새 가슴을 쥐어잡고 안정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뛰어다닌단 말인가. 북한은 사람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은 가축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줘도 시큰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참으로 서글프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꼭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 돈 많이 벌어서 고향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가서 나는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왔으니까 같이 먹자, 같이 나눠 쓰자. 그러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구석이 울적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탈북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은 평범한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지식인도 있었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살았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꽂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만강 입구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백도 없는 사람이 왔지? 나 어떻게 살아왔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만강을 떠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달려갈 나의 모든 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동행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탈북하던 시기 저희 집에는 두 명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탈북한다는 이 말을 언니한테 어떻게 알릴 겁니까?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행방 다니고 있는데 장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끌고 탈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원

언니가 덜컹 집에 온 거예요. 덜컹 집에 왔어요. 이 상황을 언니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뇌 교육으로 꽉 찬 우리가 탈북한다고 두만강을 건넌다고 하면 우리 언니가 그 반응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했고 언니를 앉혀놓고 집안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동생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죽게 생겼다. 우리 언니가 행방을 다니면서 북한의 이곳저곳을 많이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을 거잖아요. 시체를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동의를 합니다. 어머니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9살, 7살 된 아이들을 어머니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들이 울기라도 한다고 하면 발각이 되면 다 다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3일 동안 제가 이 집에 있을게요.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인지를 자처한 겁니다. 인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언니가 아니다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한쪽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약속 시간이 되니까 떠나게 됩니다. 두만강에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당신이 있답니다.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우리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돼주세요. 우리 지금 가족이 떠나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이 길을 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느님을 믿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울림이었던 거죠. 두만강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부모님 기가 막히구나. 나를 가마목에서 이렇게 따뜻한 굴뚝목에서 나를 죽게 놔두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두만강 물에서 객사하게 만드는 거야. 아 진짜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뭘 했다고 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런데 세 발짝 딱 걸어가는데 무릎 밑으로 샥 내려가는 겁니다. 두만강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딱 밟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세상에서 마주했던 뜨거운 열기와 지친 마음들은 이 새벽 우리 주님이 만드신 푸른 그늘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초록빛 위로가 가득한 평안한 토요일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0: 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의 요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때에 맞게 한 번만 비가 오면 될 텐데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 번이나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땅의 토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성분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지죠. 농사를 짓기에 앞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단단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먼저 이른 비가 촉촉하게 내려야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농사가 결실로 이어지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하죠. 땅은 촉촉해졌지만 씨앗을 키울 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한 때에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과도 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새벽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은 때 내리실 것이니 이로써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장 완벽한 때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계획보다 항상 앞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완벽한 그림이 있다는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아뢰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에 이어서 찬양사역자 초롬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수원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불치의 병도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봤고요. 죽어가던 사람도 기도를 함으로써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사도 얘기요. 그 위대한 바울사도가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웅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웅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웅겨주세요.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웅겨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1979년 제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가 됐어요. 거기에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셔럴 프리웨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의 간증을 나는 텔레비를 통해서 들어봤죠. 그녀는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2인치쯤 짧아졌어. 미인으로서는 치명적이지요.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정지된 거지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 짧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그 여자의 뛰어난 용모 아깝다고 혀를 쳤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그 여자는 교회에 참석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 날 미시시피 수도 잭슨에서 열린 부흥회가 있었어요. 3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여자도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쏟아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왼쪽 다리가 펴지는 감격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정상이 된 거예요. 마침내 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돼가지고 테레비에 나왔어 그 여자가. 제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써 정상이 됐다고 하면서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쳐주겠습니까? 하면서 찬송을 그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것을 봤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를 찬송하는 테레비의 광경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마른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한 오늘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다.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 묻고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네.
0: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가 오간 바가 있나요?
1: 직접적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0: 네.
1: 이게 대북 제재와 연관이 됐거든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요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무역, 뭐 농업, 건설, 과학, 기술, 보건, 의료 같은 이 실무 협력 분야가 언급됐는데요.
0: 네.
1: 이걸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경제 협력 혹은 이제 민생 협력의 확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이런 협력이 혹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와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제 북한은 오랫동안 그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해왔잖아요.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벌목공, 뭐 봉제, 식당, 수단 가공 분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경제 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 실무 협력 분야 중에서 건설이라든지 혹은 인프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이 뭐 중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관여하는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
0: 네,
1: 그런 현장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0: 이게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이 협력을 하려면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힘이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랑, 네,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야에서 노동력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림인 건가요?
1: 그렇죠.

0: 러시아에 원래 벌목공도 많았고 지금 재건 사업 중이잖아요. 거기에 북한 노동자가 많이 나가 있는데
1: 네.
0: 중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고치고 뭐 철도를 보수하고 물류 창고를 짓고 관광 시설을 정비하려면 자재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 그러니까
0: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1: 네.
0: 그 와중에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금과 뭐 장비는 부족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이른바 조직화된
1: 네.
0: 이 노동력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북중 건설 혹은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면 북한은 우리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재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고요.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북한 쪽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북한 내부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접경 지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맡은 제3국 현장 혹은 러시아 현장
1: 네.
0: 이런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참 이런 협력에 대해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0: 그게 이제 통제가 가능한 범인이 아니냐 이게
1: 네.
0: 중요한 거겠죠. 러시아에는 이미 러시아의 그 보안기관, 보위기관 여기서 북한 노동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탈북이나 혹은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AI 기술로 뭐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1: 네.
0: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 이게 본인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국가 기관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움직이는 수입원이라는
1: 네.
0: 인식이 가능한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제재와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만 따르라. 우리 경제를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부르짖는 상황에서는 외화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역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금융거래도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로서 제약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방식. 북한 당국이 다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당연히 회복되고
1: 네.
0: 접경 지역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면 북한은 노동자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실무 의제로 올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전 외화벌이 진실 이전 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0: 네.
1: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는 중요한 또 인력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일을 잘하고
1: 네.
0: 통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의 도구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민감하긴 합니다. 유엔 재북 제재도 있고 국제사회 시선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많은 현재 NGO 단체 뭐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활용 가치가 있는 노동력이다 하는 거죠. 임금 일단 낮고요. 단체로 관리할 수 있고 숙련도를 갖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에서는 이미 북한 노동자 활용 경험이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뭐 단둥, 훈춘, 연길, 투먼.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뭐 봉제, 식품 가공, 수산 가공, 식당 뭐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지방 정부,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이게 중국까지 그 영역이 중국도 절대 좁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국까지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중국이 제재 부담 때문에 북한 노동자 대규모로 직접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 네.
0: 이게 중국 노동자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서.

0: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파견한다는 그렇게 둔갑을 하고 북한 노동자를 보낸다면 이건 어떻게 유엔 제재에서 이걸 계속 감시 감독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북한 노동자는 이미 러시아, 뭐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국 기업은 해외 인프라 사업을 많이 현재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뭐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중국 기업의 하청, 협력 업체, 파견 인력, 기술 인력 등의 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 단계에서 구체적 사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북중 협력 확대가 단순히 중국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3국 노동 파견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참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북한의 나은 내일 주민 입장에서도 나은 내일 국제사회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또 더 주목해야 될까요?
0: 일단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뭐 단둥이라든지 아니면 투먼 이게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말실 쓴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1: 네.
0: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업종에서 특정한 뭐 집단 숙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증가를 하는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종 변화를 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봉제라든지 식당 뭐 수산 가공이 많이 언급됐지만 이제는 건설 혹은 물류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도 중요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체류 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진짜 도구로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회하려고 하는지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하죠. 임금과 통제 구조.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현재 받고 있는지 국가기관은 얼마나 흘러들어가는 건지 이런 자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뭐 여권을 빼앗긴다든지 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보위원이나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북중 경제협력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1: 네.
0: 이게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역이나 혹은 인프라 개선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 노동자가 착취되거나
1: 네.
0: 그 임금이 정권으로 흘러가고 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한 제재를 우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정말 문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감시와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숙소와 이동 통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 네.
0: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 뭐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재 예필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려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북중 건설 인프라 협력,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제재 회피,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중 협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라고만 이렇게 생각했고 이것만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협력 속에서 북한 노동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억압되고 있는지를 낱낱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인권과 국제사회 여러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이 또 북한의 문제가 순조히 또 해결되기를 위해서 북한 노동자의 걸음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할까요?
1: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20대 후반에 한 아기 엄마가 신생아 아기를 안고 부산대학병원을 찾았대요.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아기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이렇게도 울고 저렇게도 울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애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달다 못해가지고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병이길래 이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우는 이유가 한 가지더래요. 그게 뭘까요? 배고파서 울더라. 배고파서.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수간호사가 얼른 아기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채워가지고 입에다 넣어줬더니 그냥 허벌나게 먹고 있더라. 무지.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너무 고마우니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1단계 무지는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단계 무식 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몰랐네요.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뉴턴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독실한.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태양계의 축소판을 만들었답니다.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0: 만들긴 누가 만들었어? 그게 저절로 된 거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정경이 어떻게 저절로 되겠냐고. 그래서 당신이 그랬지 않았어. 이 태양, 달, 지구, 이 은하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 기기묘묘한 우주 백조 개의 세포, 달과 지구와 태양과 은하계와 기가 막힌 이 천체와 이 만물,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머리가 돈 사람이지. 이사야서 44장 24절 본문이죠. 24절.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지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하늘을 만들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나와 함께한 적 없이 땅을 만들었느냐라. 나는 창조주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으신 천지만물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오묘한 창조물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머리끝 발끝까지 100쪽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 껌뻑이는 눈, 벌렁거리는 코 하나하나, 신기하지 않아요? 웃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우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화나는 것도 예뻐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서울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울시의 그 모든 지하철 노선, 수도 파이프, 하수도, 모든 프로그램, 그 모든 구조보다 우리 세포 하나가 더 정교하다. 백쪽의 세포 하나. 기가 막힙니다. 이 지식.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속죄를 받습니다.
1: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남한 지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권,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곳에 따라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가장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전날부터 비가 시작된 황해도는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가 23도, 서울과 부산, 광주와 여수, 제주가 22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0도, 평양과 개성이 19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개성과 대구, 포항이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대전, 광주, 제주가 26도, 강계와 서울,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파도가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로 인해 시야가 답답하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이지만 마음만은 쾌적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이 더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에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요.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읽기만 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우리나라 경계해야 될 줄 아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복받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신앙 생활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까지요.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형편, 정신, 육체 이 세 가지로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놨는데 첫째, 형편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 즉 건강하고 튼튼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성질이 꼿꼿하고 도의심이 강한 인격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 재산은 만족할 정도로 지니고 있어라. 셋째,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큼 명예를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구비한 사람들도 행복이 없으니 웬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영화배우 에이바 가드넌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요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한 사람이죠. 노래도 잘 부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혼돈과 긴장이 떠날 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스타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일리사벳 테일러, 브리짓 바도 소련 소란과 좌절의 삶을 역력하게 드러낸 사람들이죠. 멜런 만로 수면제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화와 TV를 휩쓸었던 전설적인 컨트리 싱어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로이 로저, 그 부인 이름이 데일 로저. 아니 이분 로이 에븐스 데일 에븐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의 비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가수로 역사상의 위대한 베이스 성악가로서 뽑히는 드롬 하인스는 행복한 얼굴로 선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께로 절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행복한 줄 아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날그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다. 행복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생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어라.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네.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시편은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10세기 정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사실 시편의 주제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하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나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 찬양대 하는 사람이고 솔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중창이고 삼중창이고 저 악기 다루는 사람을 나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음악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세운 것이 찬양대. 그래서 총알바지로 찬양대가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찬양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산상보훈,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처럼 구약 성경에 역시 시편인데 제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에 적어도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이 186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186번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기 때문에 시편은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을 때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보냈을 때는 복덩어리로 보내고 복을 받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대목을 누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즉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그것이 시편 1편 4절 5절에 나오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퀴즈를 해보면은 알갱은 그대로 있고 알곡은 그대로 있고 껍데기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데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첫째, 누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악인을 쫓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악인이 누구냐?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 양장로님. 우리 다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죠. 헷갈려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카운슬링을 많이 해봤는데 누구나 다 하는데 뭐 나 하나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봐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하나만 법을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거기는 좋은 차도 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별별 사람이 다 그 넓은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 짓기를 마음먹고 짓는 사람들 길이나 틈바구니에 서 있지 말고 바울 사도는 젊은 데모디에게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랬어. 그게 하나님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꼬불꼬불한 길이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데모데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 빛난다는 거죠. 조롱한다고 하는 거죠. 오만 불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도 환영치 않고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화 하나 할게요. 중국의 청나라 때 유명한 정치가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22대 그로버 클리블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홍장을 백악관으로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강요, 상하 의원, 중진들이 다 와서 공식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이홍장은 식사 후에 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못 봤지만 나는 몇 번 봤어요. 제대로 된 만찬에는 포크가 한 대여섯 개 되고 잔이 수없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밥 먹고 손 닦는 은으로 만든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은기명에 담긴 냉수를 이홍장이 식사 후에 손가락 씻는 것을 그걸 그냥 훌떡 들어 마셨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후둥그레졌어. 그때 클로버 클리블런 대통령이 얼른 자기도 그걸 들어서 마셨어.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 따라서 그걸 마셨어. 사실 서양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하고 서양 사람의 교만한 콧대를 꺾어놓으려고 하는 승산이 이홍장의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 클리블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자기 앞에 놓인 똑같은 물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강요 귀빈들은 일제히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조롱하려고 했던 이홍장은 무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식이 탄로났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에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성품.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성품은 즐거워하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Joyful.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안아서 예수 못 믿겠다.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도박도 못하고 외박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이게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댕긴다. 그런 사람을 내가 돌아봤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기쁨,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기쁨,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다 내 형제가 된 기쁨,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기쁨,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분깃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따져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그 아들은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동네, 자기 사는 시에는 시시콜콜하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썼을까? 술 먹는 데 썼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데 썼을 거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쓰고 거지가 돼 빈털터리가 돼서 직장 하나 얻은 게 돼지 먹이는 그곳에 가서 혹시 거기 나오는 뭐 밥 같은 거 쓰레기를 먹고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갔는데 그 나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도 먹을 게 없어. 돼지밥도 없었어. 그래서 주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 눈으로 선하게 한번 봤어. 돼지 오리깐 옆에 또 기대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머슴도 많은데 먹을 것도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를 하고 벗떡 일어나서 조그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환영할까? 엄마가 나를 환영할까? 형이 나를 환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일과가 끝난 다음에 산등생에 올라가서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바라는데 하루 올라가 보니까 해가 무르칠 무렵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자기한테 오는 걸 봤어요. 저게 틀림없이 내 둘째 아들이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포옹했다고 그랬어. 옷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냄새나고 머리에서 냄새날 텐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었어. 그리고 집이 데리고 들어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색을 신키고 옷을 다 갈아입혔어요. 거긴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가락지 그걸 기웃대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간다. 신발을 신긴 것은 사명을 준 거예요. 암만 돈이 많더라도 일을 해야 기쁘지 놀고 먹으면 하루 이틀이지 못 견뎌요. 그렇게 신발 사명을 줬어. 이런 거를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나 같으면 야, 그 삐쩍 말든 닭새끼나 하나 잡아서 줘라 그러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뭐 바깥에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아버지 들에서 노동하다가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 형이요 저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파티를 열었는데 이 큰아들이 기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아들 형제가 있는데 요셉에는 그런 아들이 아닐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화가 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놈을 저렇게 환대를 해주니 나래도 화가 날 거야. 아버지가 나가서 야 지금 내가 가진 건 다 내 거야.
저거 하라는 것

하지 말고 들어와라. 안 들어와. 나는 거기서 뭐를 느낀 거 하니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탕자요. 나는 그런 아들 안 키웠어요. 둘 다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요. 그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키웠어요. 우리 애들 괜찮아요. 효자요. 하나님께서 탕자를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키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틀고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은 홍 목사 아들이 있어 없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죠. thoughtful. 늘 묵상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thoughtful. 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적인 성품을 가졌다. hopeful.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뿌리가 강에 물 흐르는 대로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이 악한 소요보다 낫다 그랬어요. Good hope is better than bad property. 네 번째로 과실 맺는 성품을 가졌다 그랬어. Fruitful.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과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저더러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해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껴안아 죽은 생각이 들어요. 왜? 야, 그때 철도 없이 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중3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났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 승무원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물어볼 꿇더라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년에 열매 하나씩은 맺어야 되는데 못 맺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실을 많이 맺고 과실이 없는 열매는 인생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성품, beautiful,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요셉 목사가 저희 엄마 88세 어디서 났는지 커피 나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것도 88년 생신을 축하한다고 써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내가 그걸 마일 지켜보면서 저 잎사귀 마르면 떨어질 텐데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네가 이따금씩 너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안 줘도 마르고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식는다고 그러니까 요셉 목사가 그래요. 이거 한 3년 지나면 커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자기 전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잎사귀를 만져봐요. 이게 말랐나 안 말랐나.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비료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beautiful.

0: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으로 형통한 성품, successful.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 사람은 가는 것마다 다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복덩어리가 돼서 어디 가든지 나하고 가깝게 만나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악인의 길은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가 다 악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자기의 의지도 뜻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죽쟁이와 같은 인생.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은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의인의 회중에도 악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가라지와 죽정이와 알곡과 죽정이 이런 걸 다 갈라놓는다고 했는데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지에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로부터 모집한 내용 소개되었는데 1위서부터 4위까지를 획득한 행복의 정의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걔는 행복할 거예요. 다 모래성을 다 만들어놨어. 두 번째,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엄마. 행복하대요. 셋째, 세밀한 세공품을 장으로 다 짜고 회파람을 부는 목공. 네 번째, 어려운 수술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 행복의 비결이. 이 정의들을 보면서 백만장자도 영국의 황제나 귀족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가나 혹은 인기 있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도 빠졌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울까?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다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주는 위대하시도다.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게 살고, 할 수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게 산다고 하는 거죠. 결국 선택은 내가 하게 되고, 그 선택을 따라 사는 것도 내가 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택 그리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떼는 거룩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당시의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피해 보복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하고 살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어느 지파에서도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만든 이 도피성 제도가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한 번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놀라운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은 당시 제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꽤나 큽니다. 신명기를 보면

0: 어떤 실수, 어떤 죄가 탕감맞는가를 하나 예시로 든게 있는데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 도끼날에 어떤 사람이 맞아 죽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정을 해서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 도피성 제도가 실제 실현됐다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20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도피성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때가 언제였냐면 제사장이 죽을 때였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는 탕감이 되고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살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자유를 찾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 복음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생활하고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열왕기하

경호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아래 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곧 군인들을 지휘하던 장교 한 사람과 왕에게 도움말을 주던 신하 다섯 사람과 군대에 갈 사람들을 뽑았던 왕의 시종 한 사람과

함께 성안에 있던 다른 백성 60명을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붙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그는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군대의 장교들과 그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 부하들입니다. 그러자 그달리아가 군대 장교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오. 그러나 그해 7월에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미스바에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군대 장교들도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이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 곧 애월무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이 된 해 12월 27일에 애월무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애월무로닥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빌론에 와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가 입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역대상 아담은 셋의 아버지입니다. 셋은 에노스의 아버지이고 에노스는 게난의 아버지입니다. 게난은 마할랄렐의 아버지이고 마할랄렐은 야렛의 아버지이고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이고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이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니므롯의 아버지인데 니므롯은 그 땅에서 뛰어난 용사가 되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에 사는 백성의 조상이며 또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백성은 가슬루힘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의 맏아들은 시돈이고 또 다른 아들은 헷입니다. 가나안은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조상이며 또 히위 사람과 알가 사람과 친 사람과 아루아 사람과

사람과 스말 사람과 하마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입니다.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이고 셀라의 아들은 에벨입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입니다. 그에게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시대에 그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벨렉의 동생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의 아버지입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욧입니다. 그 밖에 다른 아들의 이름은 게달과 아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알을 낳았습니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입니다.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입니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입니다. 로단에게는 딤나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며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며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아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브올의 아들 벨라는 에돔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딘하바였습니다. 벨라가 죽자 세라의 아들 보스라 사람 요밥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 후삼이 왕이 되었습니다. 후삼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닷은 모압 땅에서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아윗입니다. 하닷이 죽자 사물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물라는 마스레가 사람입니다. 사물라가 죽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강가에 위치한 르호보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왕이 되었습니다. 바알 하나니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바이입니다. 하닷의 아내는 무헤다벨입니다. 무헤다벨은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입니다. 하닷이 죽었습니다. 에돔의 족장은 딤나와 알랴와 여뎃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입니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인데 그들의 이름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입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간입니다. 아가

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들을 숨겨놓았다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입니다. 람은 암미나답의 아버지이고 암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입니다. 나손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나손은 살마의 아버지이고 살마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이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맏아들은 엘리압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고 셋째 아들은 시므아입니다. 넷째 아들은 느다넬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떼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오셈이고 일곱째 아들은 다윗입니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은 세 명이고 그들의 이름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이고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두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갈렙과 아수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입니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락과 결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훌입니다. 훌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부살렐의 아버지입니다. 그 뒤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헤스론이 마길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니 마길의 딸이 스굽을 낳았습니다. 스굽은 야일의 아버지입니다. 야일은 길르앗 땅에 있는 성 23개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낙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마을은 모두 60개입니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헤스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스훌입니다. 아스훌은 드고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라무엘은 헤스론의 맏아들입니다. 여라무엘의 아들은 람과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입니다. 여라무엘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입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만과 에겔입니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며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는 아비하일입니다. 아비술과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반과 몰릿입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입니다. 셀렛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입니다. 이시는 세산의 아버지이며 세산은 알레의 아버지입니다. 야다는 삼매의 동생입니다.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입니다. 예델은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여라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야르하라는 이집트 종이 있었습니다. 세사는 자기 딸을 야르하와 결혼시켰는데 세산의 딸이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의 아버지이고 나단은 사밧의 아버지입니다. 사밧은 에블랄의 아버지이고 에블랄은 오벳의 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예후의 아버지이고 예후는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헬레스의 아버지이고 헬레스는 엘르아사의 아버지입니다. 엘르아사는 시스메의 아버지이고 시스메는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여가미아의 아버지이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은 여라무엘의 동생입니다.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고 메사는 십의 아버지입니다. 십의 아들은 마레사이고 마레사는 헤브론의 아버지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입니다. 세마는 라함의 아버지이고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입니다. 레겜은 삼매의 아버지입니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입니다.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습니다.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입니다. 갈렙은 마아가라는 첩을 또 두었습니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의 어머니입니다. 또 마아가는 사압과 스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압은 만만나의 아버지입니다. 스와는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의 딸은 악사입니다. 갈렙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홀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입니다. 홀의 아들은 소발과 살마와 하렙입니다. 소발은 기랏여아림의 아버지이고 살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며 하렙은 벳가델의 아버지입니다. 기랏여아림의 아버지인 소발은 하로에와 무느후 사람의 절반을 자손으로 두었습니다. 기랏여아림 족속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들 족속에서 소라 족속과 에스다올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 벤 요압과 마하나 족속 절반과 소라 족속입니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은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번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보낸 초대의 글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때였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초조했습니다. 내가 뭐 싫어하는 과목이었고 공부도 안 했으니 못 치는 게 당연하지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답안지에 쓸 게 없었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과 비교가 됐고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동안 불안했고 결과에는 낙담했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날마다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면, 그리고 그 시험을 친다면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네, 청년들에게 이런 묵직한 이야기를 전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흔들리면요. 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시와 그림의 사랑하는 자여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몇 주 전 새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근처 버스 정류장에 딱 내리는데 그 순간 마음이 든든하셨대요. 이제부터 능력 있는 아버지가 생긴 거라고 하면서요. 오늘도 능력 있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첼로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브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적이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하지만 밑이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물을 길어날랐습니다. 결국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우물 바닥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청나게 큰 금덩이였습니다. 신하는 곧장 임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그러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

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라고 말이자. 임금은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 평생 사과나무를 심으러 다녔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 다 자랄지도 모르는 나무에 평생을 바치는 그를 보며 참 무모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 훗날 이 거친 땅이 푸른 과수원이 되어 많은 이들을 먹이게 될 날을 확신하며 묵묵하게 씨앗을 매일 심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 그가 땀 흘려 걸어간 자리는 참 신기하게도 수만 그루의 사과나무 숲을 이뤄 수많은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땅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묵묵하게 삶을 심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팍팍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씨앗을 묵묵하게 심어보는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험하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힘써 기도하면 큰 권능을 얻고 또 승리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안산시립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 이 세상 험하고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편곡된 찬송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 대속한 주 요단 스튜디오 콰이어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마지막 곡은 영어 찬송 디스커버리 싱어즈가 부르는 아카펠라 곡으로 함께 할게요.

두꺼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씨앗의 엄청난 생명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이 글을 통해서 생명 씨앗인 말씀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 그 자체가 됩니다. 앞서 만났던 수박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는데요.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그 그릇은 열려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많은 소낙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닫혀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열린 마음이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네 삶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이사야 58장 10절. 염려가 삶의 어두운 그늘이 되고 있다면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십시오.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찾아가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의 일손을 거들거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교회까지 태워주거나 가난한 어린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늘진 삶이 하나님 아들의 빛으로 밝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이 듣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증언은 없습니다. 주님, 근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눈을 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되고 제 삶을 밝히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전투가 끝났을 때 지휘관은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말이죠. 그러자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말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인 저 군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한시 한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 전장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스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성공학자 지그 지글러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얼마나 가슴 뛰는 말입니까? 우리는 정상에 서고 싶습니다. 정상에 서는 것이 꿈 아니겠습니까? 더 큰 성공, 더 많은 성취, 더 높은 자리, 더 훌륭한 영향력. 우리는 그것들을 꿈꿉니다. 그렇게 정상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겠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또렷한 정상 하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정상이지요. 인간은 그 정상을 오르기 위해 우리가 본대로 벽돌을 힘들여 굽고 탑을 마음을 다해서 쌓았다.

그리고 하늘에 닿겠다고 서로서로 맹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이지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 표현대로 인간은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심은 바벨론 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베들레헴까지 이어지고 마침내 갈릴리 언덕까지 이어집니다. 인간은 탑을 쌓아 하늘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땅으로 오셨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진짜 심판하시려면은요, 그냥 눈 하나 깜빡이시면 됩니다. 손짓 하나 하면 바로 유황불이 떨어지든 물이 불어서 물에 잠기게 하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또 주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5절과 7절에 연속되어 나타나는 내려오셨다, 이것은요 의미적으로 계속적 용법이에요.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셨다, 계속 내려오신다,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오르고 또 올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그리고 십자가에 볼품없는 갈보리 언덕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정상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올라간 바벨의 정상과 하나님이 내려오신 갈보리의 정상입니다. 그 두 정상을 생각해보며 우리는 어떤 정상에 올라야 하는가? 당연히 할 만하면 갈보리의 정상에 올라야 되겠지요. 그런 소망을 함께 나누며 몇 가지 시사점을 또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말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치밀하게 본다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의 대조가 발견됩니다. 바로 자라는 감탄사입니다. 영어로는 come, 대체로 이렇게 번역했고 히브리 말로는 하바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탄을 동반한 명령형 격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인간이 외친 자, 이 단어는요 교만의 말이에요. 인간의 기술과 연합을 맹신하며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정상에 올라 안정망을 구축하자, 이런 선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서로서로 우리 함께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업적 좀 이루자, 이러면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셔요.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정말 엄청난 대제국, 엄청난 도성의 문화를 만든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살피십시다. 7절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주체에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0: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자라는 이 단어는 심판의 선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1: 아니다.
0: 이것은 구원의 섭리이자 흩으심의 사랑이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만약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들의 교만의 성을 완벽하게 완성했다면 인류는 영원한 죄의 바벨론에 갇혀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지요. 계속 내려오신 것이지요. 일단 소돔과 고모라 망했습니다. 니느웨 처음에는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만 나중에는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방식의 도성을 만들고 망했다. 어때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이 땅에 수많은 이름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처음에는 근사하지요. 처음에는 서로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서로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누가 누구의 위에 서게 되고요. 나만 정상에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성경에 그와 같은 예를 바로 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몇 곳 쓰여서 그 용례들을 보면 확연하게 하나님 없이 자 우리가 뭐뭐 하자 그 결론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요, 노예 삼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끝판입니다. 결론이며 결과입니다. 반드시 어떤 이들은 노예 삼아야 되고 어떤 이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욕심의 발로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성은 타락하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한 인생이 있어요. 구약 성경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한 이들, 하나님이 자 함께 하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라 이렇게 말하는 인생들이 있었는데 시편의 인생들이죠. 시편 25편에 보게 되면 오라 영광을 돌릴지어다. 시편 95편의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즉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의 자,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 용어로서 자, 오라 이렇게 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라고 하신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에 come,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가복음 14장 42절 일어나자 함께 가자. 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십니까?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이들은 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외마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초가 자, 가자, 모이자. 그러면 모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늘의 그 온기가 우리를 통하여 이제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너 바벨 정상에 오를 것이냐, 갈보리 언덕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동산 희생하며 오를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세 번 받는데 두 번 다 정상 위에서 받습니다. 한 번은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 정상이잖아요. 또 한 번은 아주 높은 산 위에서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그곳에서 받아요. 물론 예수님은 자진해서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오르셨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이요, 이 괴계와 술수와 그 입금으로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상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상에서 반드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난관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의 말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고, 누구라 할지라도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자, 이런 권면을 하면서 서로서로 사랑의 온기가 느끼는 격려, 위로, 그런 말들을 행하면 우리가 꼭 문제 해결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더라도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고 찬양 가운데 있다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말이에요. 한마디 말로 백만 마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 말이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 여러분들의 말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2절과 5절입니다. 오늘 바벨탑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공간적 방향을 보십시오. 2절에 인간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요, 언제나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방향이고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동방 예의지구, 그래서 동쪽 그러면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가인이 나아간 곳이 에덴 동쪽 롯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동쪽으로 가서 산 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전의 그 회막, 성소, 그것은 반드시 출입구를 동쪽으로 냅니다. 법이에요. 왜요? 동쪽으로 떠났던 이들이 방향을 완전 틀어서 서쪽을, 하나님의 전이 있으니 그쪽으로 쭉 가면 성전이 나오고 그 성전을 통과하면 하나님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한 이들은 수평적으로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흔적이 없고 말이 없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수평적으로 이동하면서 수직적으로는 위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 반대이시지요.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내려가서는 계속 반복을 나타내고 계속의 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위로 쌓아 올려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작아서 아래로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도대체 인간 역사에서 인간이 탑을 쌓고 인간이 건축물을 근사하게 지었다, 몇 미터쯤 될 것 같습니까? 1km도 안 돼요. 1000m가 안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층 빌딩 있는데요, 두바이의 부르츠 할리파라는 빌딩이에요. 몇 미터냐? 828m, 163층. 우리나라 롯데빌딩 123층이에요. 몇 미터냐? 555m예요. 그런데요, 지금 28년 완공을 앞두고요,

0: 사우디의 제타 타워가 건축 중입니다. 이 건축물이 바로 1km예요.
1: 1000m. 어마어마하죠?
0: 그러니까 우리 롯데타워 555m 두 개를 연이어야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의 부르츠 할리파 타워를 이기고 사우디의 제타 타워를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작은 그 건물을 보면서 얼마나 우스우셨겠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가소롭고 무력함의 극치인지를 오늘 본문은 내려오고 내려오고 계속 내려온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소로워요. 정말 왜 오늘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왜 자꾸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을 자꾸만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이상하게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 없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첫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가지시고 아담아 어디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 내 앞에 나오면 좋겠다 나무 그늘 뒤에 숨습니다. 이 모습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사실은 겸손이고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늘의 부유함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방향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낮고 처단 곳을 오시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을 서쪽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나아가요. 꼭 동쪽이냐 서쪽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는요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 그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요 틀려지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나침반이거든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 달라요. 4절 중반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최종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 내 가치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단단히 뭉쳤던 그 수많은 인간의 이름이 성경에는요 단 한 명도 기록되지 않고 철저히 익명으로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남긴 유일한 이름은 혼돈과 분열을 뜻하는 바벨이라는 이름뿐입니다. 그게 9절에 나오죠. 그 자체가 수치의 이름 아닙니까?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쌓은 탑은 영적 빈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 벽돌 하나하나가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으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내다 그것을 famous, 유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유명하고 싶고 저도 그렇고 다 유명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왜 SNS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 근사한 거 올리고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그 인정 받고 싶은 것이 너무나 커져서 인정 욕구 때문에 쓰러지고 인정 욕구 때문에 이상한 심리학의 분야가 또 치유학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인정하십시오. 기왕 내 마음에 인정 욕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게 하겠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대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 빛나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명한 앞서간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파라오들, 이집트의 파라오들, 그들은요 피라밋을 지으면서요, 여러분 그 피라밋 찾아가면은요 그 내부의 벽면에 빼곡히 그 피라밋을 만든 왕의 업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상형문자로 그림으로 빼곡히 있는데 누가 그것을 봐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냥 구경거리예요. 중국의 진시황 황제를 보십시오. 이 사람도 불로초 불사약 찾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었을 때 영원한 내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게임을 만들잖아요. 갱. 그 큰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 형상의 병사들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병마들 까득까득해요. 근데 그 진시 황제는 구경꾼의 웃음거리가 되고요. 절해봤자 인생 무상,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저렇게 남들 힘들게 하면서 분석행위하고 막 어렵게 하다가 저렇게 골로 갔구나. 이런 역사의 산 예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내려는 사람들의 뒷모습입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에 반해서 무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빚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영원히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아브라함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높여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성도들이 우리는 그 이름을 다 기억 못한다 해도 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햇빛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빛나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그들이 행한 희생, 업적, 골고다 그 언덕에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선택하고 올랐던 그들의 모습이 계속 영광스럽게 비춰지고 기려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인정 욕구를 위해서 자기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우상화 아니겠습니까? 그게 망하는 것이고 자기 삶도 혼돈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게 바벨이잖아요. 남들도 가족도 힘들게 하고 다 어렵게 하게 됩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겸손이라는 고전 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은 무엇이냐?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nothing. 하나님은 everything.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정상에서 만나십시다. 바벨탑 정상은 안 되지요. 그곳에는 장난 아닌 경쟁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불안이 가득합니다. 극도의 교만이 있습니다. 아찔한 혼돈이 가득합니다. 대신 갈보리 정상에서 만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는 그 자리, 그곳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겸손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0: 그 영광의 정상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어머니들을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자유 묵상 나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과 두 분 어머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사모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섯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포도나무의 원리에 대해서 또 저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2: 네.
1: 좀 소개해드릴까요?
2: 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3089님 보내주셨고요.
2: 내가 하려고 할 때 사랑의 양동이는 밑 빠진 양동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부모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971님께서 네, 써주셨어요.
1: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
2: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생명, all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0: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부터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양동이라 그러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욕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가 다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음. 우리 모두 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 우리의 정체성이죠. Who we are. 그 세 가지가 우리 모두 다 그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의 양동이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1: 네. 지난 시간 나눔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공감하는 부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점들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마더와이즈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오늘은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이네요.
1: 네. 우리 지금 공부하는 자유의 공부의 주제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듣고 그리고 암송까지 했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잠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예수님한테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 그 열매들이 무슨 열매들일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많이 아시는 열매들이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저한테 제일 힘든 그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막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이 열매들을 맺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끔씩이 아니고 왜 지속적으로 이 열매들이 없나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0: 네. 가끔 정말 저희가 은혜 충만해서 정말 저희 안에 기쁨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막 정말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지만 완전히 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왜 이러지? 하는 때가 있죠.
2: 그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조금 부끄러워지는데 방금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건데 내 힘으로 그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매일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참 많구나. 그래서 그 열매가 내가 맺어보려 하지만 참 맺혀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는 이 말씀 공부 맨 처음에 할 때 많이 이렇게 좌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맞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이 낳기 전에 주님과 진짜 너무나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그런 핑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 가고 싶은 길로 갔다고 영어로는 we all have strayed. We all are like sheep.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각각 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비치면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려면은 그 가지가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은 그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나와서 열매들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가지 안에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수도가 물이 막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갈 때 뭐가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가지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열매로 맺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육신이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그 생명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0: 네,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막는 우리의 육신적인 나의 모습.
1: 네.
0: 좀 아프고 약간 보기 무서우기도 한데요. 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죠.
1: 네. 그래서 그 육의 모습, 그 정의를

0: 내리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 욕구들,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야 되는 그런 욕구들, 필요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을 육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확 와 닿아요.
0: 글쎄요.
1: 어떠세요?
2: 매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고 싶어서 조바심이 늘 항상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지금 당장, 남편에게도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근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이뤄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되게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좀 반성이 되네요.
0: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나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어김없이 카페에서 커피를 고릅니다. 디카페인 커피로요. 카페인이 몸에 맞지도 않는 제 지인이 몸에 맞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 향과 맛의 깊이 덕분에 커피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맛보면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향이 깊은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주님의 선하심도 맛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의지할 분, 주님께 피하고 복받는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